0: 디지 리종 리넘 나비 펀섬 제 초서당요. 망원은 초크르 종치르지 종치르당 종습제 리스라 직괴제 와스통 고드게 진치메버 라지시니 까르마 종아여 리종샤일 니와당 리넘 티고 제총다당니 강치그당 철질소 차든 제돈 사차름 프르시디 저위 리스 사차 공대모당 아름릉은 세숙서 고문제지르 근데 동화당 리스 통공 인터링은 그송당 리스 럭소인 돈플시니 도쿄여기 대통초 그런 지기튼 제바디 게름 사르와식들 헤비르 근데 동제리
1: 아답제피 치브제니네 아자크바 돔치브지 초브샹 아뜨급실 럭가 도침제 용법등아 동르고 등아 초예가 니슬 아뜨급십시비 아저정라식나 니스동 니트글리 도르트데 초브샹 머리가 랑충 클제 샹데 아젠도도 좀마 머리 차님은 고추 축배 용법에 그래 젤통 잡자 녀식 선바디 로 홈에 나는 거 되님디 그래 나잡자 나잡지 팔라 나는 거 되님디 자치 찍이 등아 정충 없던 팔바 등아 파츠라 상친 용디 자치 정리 찍이 등아 정충 아니 짐 도와요비 총을 상친제 응 등불 태비요래 다로 니브종에 소업상 글지야 상심 리도네 단등 역보듬니 종철 등아 종습의 냠지 폐지자 르술 등아 젠술의 대성답 등화 등아 샹드레 샹판에 샹업식가 잡주 람드가 돈춥시디 종습의 수공의 달진 로지레 근들 동위에 옌판의 젠술 즉비 종철 등아 종습지아 종매의 용부와 단릉은 팔교래 도북의 요칠지아 진음 젠지아 리식의 룩주를 역부시디 의저정 제모 등아 송질지아 리식 샤프시 남바 차블 등니 Dewa rinbi li shikim rishdik baadang. Tsohu na li shik zhalim rishdik lakdi ni, shuga ni gara amangpan siji vrayo baadili. Tag nisra li shik dang, shirshu lang ni po shuga ni gara khijig jim tachung si ni, siji dang, lirni, shabshib jis jilbi ngifju la dangsib da biwa dang. Lirni chi ni lg zim zhala, ngali warki vi gichil dang. Nihtil ni jia zanzig sukja vshetib lakdi ni, zhichun jen jia nipo matang, Abjel tong gabja jabdan la gapil tang yule. Shang qing wang jia lin yif dan bo tang a hong cil qirif jia ba tang a. Bi cin porah tong wia jigisim jigitin gabjul jia lang xia don chul xini. Kili wang jia lir kaka jia pong si lima jom kina kili tang a. Li jian zik chan su jia lin yi abdan tong zim a ngondum xia jiri jigir chan gu xiu le. Lin yi jia gim ko tang a zan ni sov jung a. Zan ni ya dang jung a. Li xia xia pshib ji Shugubzhe zhirshjiga chaldin sovjong shirshdang shugunni chabzildang di. Sovjong diwi ghanan la kilwa dang, diwi joko choba yongjiri gandil dangwa dang. Mugdil rangzhin dambi guni, mimil namjir kaluwa suwa, matang chirtong dhigja nirbdan la sovjong shini. Sovjong namjir cila tori khichin dangwa dili. Mugdil rangzhin dambi guni, torgang gangri lamdun ji plashong nisul jilsang shibi shigwa bini. Mataa vizhirtung sgha lishik tabjiri chamjil gachil pshiba dangan. Mayan jia ofzhi zonkin dangan, mayan jia senzum zhoma tamkini. Doli khamu sirbo tamcung kwanji jia chaldin ngali bishdag jia panji dihjigda qirif dangani. Mataa chagani sgha lishik tabjiri gachil pshiba yuli.
0: Nyelum zong shangchin argini dang yekuri tinga shangchin jekim kori tinga dang nyamdilgi shawi chanchung zigni. Chokri zongchir pianchui dang hualong huirga rangchung zong, shonghua salirga rangchung zong, minhu huirga horga rangchung zong jisi songde. Yelngini zonggi nzidig nchua shibi jekim ligni yekuri bilag lamting zigitin nitsila shtashib shiba dang. Tungkung gencan dang mandang sa, peji wakhi ji la nankil jashir ji ni, mazung saki ji jikam songshub dang, argini ikur nyamdi samu yungur ganda dang. Tsokhir zhongchir na machi doji ji dewar ni ikang, malung huomi ikur ji ji jibcha gachin shi yin la, bilag ji machi jikam tungkung dang, tamung mayimbi nzi yung, ngam tigbi mazung argini ji kachi chenbu xamiu. Nyewe lungge dang, Amachi ramji jie jiekim jie xiong panji ngonsi limba deng, amachi xiangqin de galwi chexi jie bici le jintil ngang jielig si songxiang. Zhongsi bergini yikur xiesa deng jiekim zizhung kil sosur peji qianbu xiong de, amachi zirji jie jiekim bergini yikur peji jie zhomzi tomar zhibar xie. Lijib canchung ge hualong amachi jiekim qiamra su ni suvr yilngi daxib xie de, jiekim songxiu deng zhongkil zhinba mangsul ngondun zhigul gozhi. Dejin linam sorchung jiga nitsil shimdi shibar masil, kongrtuk dekag dang linir shibivar,

0: 요마토 세세타 카테니 알그마 그 디테크타 나린 젬바 메세와레 추 나린 젬바 메세와이나 아자 메세노 위차니 타 나세가 포모 마는 게 챕터 민중거 지리아양아 챕터 메 참아 무외자토노 우로다다 셴바 의정니라마 로파의 정니라마 알롱시 쯤바의 정니라마 카양이 임비 차니 따적니 이지 모레 정노 아양 임비 차니 따적니 이지 디메츠크 크세시 심즈나 유키 탐체크 아즈마이즈 르즈마이즈 이지 기가 흐투이즈 마츠크 조와 흐튼시치 즈이즈 아양즈네 이끼 조와 마트케 조와 던시체 한시 시체인즈지라 디그진 뜻시니 사샤스즈라 태즈랑즈시 조파타 세 아양즈라 히르즈랑즈시 조파인즈 던토체자 아티라 슝가 나루메누테케 포마나 컨타얌 토즈지라 신자 아는 아양자 아그 인요아 모이나 신자 섬바 모이나 신자 아주나 간적군이나 어거체 처셰 자위가로 늦추주고 뭐 몰라데 디나타 사체 동우가 여샤 여샤티 구와룸비체트 당적사가 니 뚜니스우즈 어한다타우초 다 샤타통데 마저터체 이와 디스든디너모 다사체 니와 원직터친 지화샤바시위 용디 더스든디시나 용데가 토마 용데가 조샤투 강연 뜻지르 조샤투 강연드나 리츠크 원지 리츠크 원지 포모마나가 뜨그나 리츠크 원지 포모마나가 뜨그나 아니 부다그젠탕 샤리탕 샤리 틴디와탕 마와탕 타타와 쥐피신쥐피 쳇톰바르그노데 아고인지케 기와체신쥐파고 조샤고 수레 아 조샤고 수레 리츠케 몬지 포모 마낭가 뜨그나 간지케 뜨즈나드네 데 리츠크 응원지 부모 많은 거 뜨지디 샤잔 죽즈나 와사가 뜨가 이거니 터는 말아 사가 뜨가라 다다신 저도아저도 뜬주군에래 데 와사가 뜨가라 다다신 저도아저도 저다도 공거 셰자 랑터니 나다 요군에래 참주체 니 종이 참주고가 야 티나타 ngi pu da gen ta de ngi pu da ta ngi pu ye shi ngi pu da da na she pa pu ta she pa she pa gu no de she pa pu pa wa ra che tang ge she pa ni ga ku ji re sha sha li ta she li sha li gu ji da to sha wi gi la yo pi li di u de gi zi gi ta ni we sha wa tong gu na xia li to xie pa pu tan ni er tu bi xia tong gu na yang a xie li de gu no ti de zhen zhou ta jin de wa mao wa ta ta ta wa zhi pi shi ji pi ce tong ba wo de ti ne geng ge tan de na pu ne de ta yan zhi shi xi ci jie ji bun zi yin ji tong no de a ci jie xi kun de ta ta geng ji ge zhong ge ka ni de 보내대던 잔저스 만나니까 따뜻해 못하다가 마음을 흔들 못하는 양수로운데 디나 뒤가 언제가 돈에 모아 매크 돈에 돈 모자들 아니 부 다가진 시와는 치즈인군을 아니 부 다가진 세군을 진천처럼 뜻들이야.
1: 시든지 상큰적 보나봐 당대 최초 렌천 동침된 인조 렌천대 조음직바 완디 초등 조음직 안커와 체능 자키 스타클바 시루 제초 스타클바 아흥적 체능인 최체 멤버 과진치 다데모

아브조라 똥뚫 기타 넘클 거는 조주 하장 같이 게 땡토 자나마 니엑치 그지가 와르큰데 손 뜨거 좀거 호카요수 와르큰데 세진란다 대통 저거 다등 야 마르트케 탈하루수 와르큰데 세진란다 땡토 대통 탄데 천데 좀거 다 돔다 똥들까 인들은데 세진란다 땡토 예수 종치르케 와르큰데 다치르겐 요수 와르큰데 세치르거 인들은데 세진람 니투 종치르크는 그때다 대통 저거 다등 주 예수 종치르케 다치 삼바고소 인들은데 세진란다 한터는 나영 대비진게 영 알람나 지르카르코 세진란다 르응니 살던데 니다 땅 람그지 셰캅치 온다란다 영 된다는 선대리요 그 세고케 텐토 여러분 이 입던 게 정말 많이 와 근데 메는 종가 뱀도 그거 와 근데 세진란다 대등 한텀 돌아가 와 근데 세진란다 대등 로게다 등이 군지고 지나영 돌아니 하라 다 통과 갑승도 사 세진란다 텐토 특가니 종다 등 고놓고 와 근데 영 여러분 이 입던 동다리 대칭은 디와 근데 손이 나영 나르진다 여러분 이 입던 거라 근데 손이 나영 남등 거라 근데 남성 제친다 통권이다 남도 나는 이 종다

0: 당디가 사시급 신고 사시급 다르트 대게티 다등에 된적 놓고 그런 조주 하진 같이게
1: 담 진짜 자원음 처비 디르브 지랑 가자 사르 중가 담능 고비 데릉 근절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디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삼능 기다 탄다 카르고 오송 세컨다
1: 그래
0: 아 다 선바무 정구 기타랑 키 다 돈드고 다 고 양나 소말이 고 회잖아 아 양나 총대인 줘고 양나 다 공군이 느껴지나 좀 보고 그다 이 맞은 줘고 세컨다 다 컨터 잡킨 큰 마만 세네
1: 네딩
0: 이도나 다 야타 아래 무 돈드 총통나 주티게 총나 키 삼나 초콘도 고 그러나 아 다 랑키 그런 컨텐츠 송이 노 기탑 돈노라 아 충득히 가고 오송 농쿠톤치 송도나 너니 차프르시 아 캐슬 농쿠톤치 때 송도니 야나 니즈 메스 카트모이나 지금디기 탑신랑 징기 추에시 다지티나타 키미가 타이미 아 타충요치 마르바 키 메큰 돌라스 다지니타 타티 토노타 야나 셈크라 야나 타 도미샤나 추랑기 이런게 돈덕이나 땡긴 크르그메노 게마크나 지금디타 비비 비비치 탑체기노 그것다가 삼두근 다시다 메라다 탐사지리
1: 메딩
0: 아 디니 요금 뜻 아 다기추 다코인 저거 니온데나 차프 다 두우셔 그래서 돈아 랑키가 롱크르톤 지송 돈노 아 그것다나 년다 땅이 하나티 아 다 다가 돌긴다 못다 드비 아 드니 요나 추 롱크르톤 지 간트 이기다 랑이다 저거서나 다 진딩 안도리 따지다
1: 네딩딩
0: 아 다니엘은 코스틴 세계 소나치 티타라 엔자이 연아 녀기 맨 카오스나 나진나 고르무 참고 터고니나 터신에 터케 오스나 다치 돈드간 다지나 지디 땅나
1: 네딩딩
0: 아 더 마이나 다타 본 코스틴 세계 비치다 세소나 초코 총총 소나 초코 로주 심테 이다 텐데 땅
1: 나나
0: 추 가브디 돈 돈나 도키나 소나다 아 혼자 제가 칼로가게 다 컨퍼런스 카오 원 컨족수 나 데모 컨족수 그치나 아이 못 했다 그거 나 저거 뭔 그럴 거나 저거 근데 그냥 숨 탔단다 거리 형 되게 됐던 아 일단 루주
1: 아니
0: 아 예문아 티니 에 키니 셔라치니 오나타 아 니 차픈데 키메 키기나 아 됐을 때 그런 크르톤친 야나 너나 니 겐바드나 저거 시파 소마드나 저거 야나 텔리 총아드나 저거 도모드 요토나 형이 롱크르동 투션다 데이소나 데이소나 자니 니트 메소나 힐마 코소나 아, 다츠클라카니 기초나라 탐글라카니 아, 따티 아, 탐친네무폭
1: 네리
0: 아, 다콘조자 루흐슨 루자 다케 툼치폭 디안니 고르무쇼크세나 아, 단다산다 기초독슈나 타그세나 아, 스클라카니 똥직고가 아, 따니글라카니 나 탐글라카니 다 아, 푸 탐그나 데누 촌 마리아나 푸 점직 지금은 통통 영롱프리자도 대소노나 카드코 출력이 메라다 통통도 시험도 대소노 아 출력에서 대소노도 자고다이나 아 다이친디 년송거 콘스티나라 하나나 년송도 비타 주위 키트카서 뉴치토마 니니저나라 아 다 통통 뎅가스나 아 다초티 고무스카라 켄심자튼 마시 다 콘조기나 녀그메스나 다 콘조 고무 천스 담바가 콘조고지나 아 다른 키그 롱크톤 지송톤 텐켄도 비드니 타켄 마크르스나 아 다른 키 중에 트랜피탄 그냥 거기서 거기서 가면 니서 거기나 아 양치 아 딱가 좀거 님이 스마 하들 걸 못 쳐 비드 문자 다 쳐 비가 그런 거 쳐진 사람이 다 쳐 쓴 거든 쳐 쓴 거 담바거든 특히 보통 잡으나 다 좀 멋이나 아 관절 쪽 보면 내가 주는 게 되게 괜찮은 제용 송
1: 네리
0: 아 뜻은 맨 됐다 농크르톤 총자 대통 카나다 상통통나 그걸 총밀하다 또 농크르톤 카나다 또 뭐에 당나다 태크다 닝고 콘서기나 저 다나 까마스크라 저 젠슨 자르고 메이크
1: 네리
0: 아 또 그렇다 참아 희도 대한신이다 안타 주 농크르톤 친 치마나라 능키 농크르톤 무자게 좀 같은 성적 됐던 게스 주 대송나 대송은 영타 크르고 따 주 농크르톤 친 마션 사주 까모리 소원 사주 까모리 게스 성통나 주랑 근 로드 또 인스타라 듬나 주 때문에 됐던 저런 게 대수나 대수는 됐다 아미기가다 멤버들한테 저 차변 조금 로그는 이제 신 차변다 아미기 차변 다 니트 삼십 때 저런 게 너는 로딩 중에 키나라 키타 작은 중간 도구는 삼십 때 요거 나림 다시 니트 통글라 게다 게 대리스나 다 통치 보여나 이런 게 니트 니키는 어떤 다시 보니까 카메라 맨카 보니 니마든 질려나 다시 좀 무슨 들이 당시에 하거나 단 로드기 때부터 로드기 때문에 다

야뇽니비쭈쿠총총초체나바데모이나리드나다스타치즈거산지능진반던지나총우르클롱칭거운두기캄슴그나총시쭈쿠초체드고직시비디츠르카르마앙압지렁거나총시비가츠크타톨림츠옌앙지나쭈쿠총총체리톱거쭈쿠포자르기미리드나쭈쿠총총총마잉바야능근초안더로리다와르치즈가톤당즈가 다나 창마 산드브즈기 교노 조코 총총 창마그 하게르긴게 저노그 가야르는게 리시아 참으로 착가요크 아리 나이나 포자딤그 단이나 사다즈긴고 다나 조코 총총 창마그 영 가야르는게 공 승그 초한데 시게 부즈그로 비 쇼트 하게

야 냥니비 쭈꾸총총초 공닌지나지 쭈꾸총총 지금은 건축글렁노가 실어 안나로마 총총인세고노 실란데다 시게 녀무즈르라 그거 가양스타이나 쭈꾸르츠히나 쭈꾸 아 쭈꾸총총 끙멍거 로카등 참니 더모가 실어 녀무즈르 리드나 쭈꾸총총치 촌나 영더등 더다비 다실럭시가 망아요지르 대다나 파 파마당 기르긴거로 남다그토니 나수 조키 띵질그 칼마시죠 보자르짐근이나 리그시요 슈니치 쭈꾸총총 소노망 무글랑노가 실라 미뚜 총총세고는 데냐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아주 디바가 찍는 없이가 대릉 체트 고리오노가 나트므라 시동하시냐나 처모르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반도 인제나 나총시비가 체크 산총니와 티바가 질린이야 리에다나치 티바가 지크스컬음니 나스템라 망아즈가니너 시종라 리종라 망아즈가니너 디랑나 두고 총총총마게 영 님비 쇼르터 이고즈급 정이 조랑니 그 희노가 나스템라 시종 리종터 아랑그니엔 코로나노가 나님 그 두고 총총 망아즈가냐 줄리 다나영 두고 총총터 시시엔 희노가 나스템 망아즈 조랑니 그 정와이나 다중아치 나스템 망아즈 그 톱톱가 Re, dana nashtama nyengu chikawa ngazi nashtam gungonji waasamda yikuzga nyen. Nang gisi nashtam tinang na chasga shee kiyoka anilig sabshata changma yikuzga samjigitang. Ta nashtam ina chukka shi yidung war yidung shepi hikabsa tsaka nyamjir. Nang gisi nashtam shepi hikabsa ta kirga shkachi nanga ta shtamkwe, lakshil, ta ndala sukwan chukthamna shiga yika. Re, dana tirang jina chi tipa garchika nanga chuku chung chung cenzin ngangmuk xie nuga nashtam arangura rgaymu mawa gani yisigunu dixi nyanjuil. Chuku chung chung chungma giyang chukmu chung chung cenzin ngangmuk nashtam chigishik. Chi di yanzig xil hijir chichi cotazig xii. Di hanchin jina yang chuku chung chung nang gisi xtam marjiga jina juantang yonug. Di hanchin yang di shukwa samchi yonug chuku chung chung chungma ga pujarjima nriwa xii. Chukurang nika samchi yukwata pujarjima gata pujarjim ga tipa garchikashkalamni wendugi kamsam ga chuku chung chung manga ziga nyanga zhigna chukwa. Dana nga zi shuni harawung tang rgaymu mawa nyise gunu anahtam di xin nyan juyel.
1: Chongchongcho, chichu de mui na, nga timchinzo si nyongtop chongga loma chenzeng hao mu yin, ni de rang chichu na tam zuxia le, na tam ga kao sheng, rungun tang argamu mawa ni sara. Honchila Jacobs ganga o na, argamu mawa ni yoko, argamu mawa tani ga, xiangsa chongchong zga, jarga jo ganga ta chongde sanjo na ga xiangsa zi yo zi. Xiangsa dixi chun na, ardo palong zga chibu chibu zi yo zi. Gamu mao nigi lor jo lo to tawi rongs che kang yo lo to jak sik si tan ta do pa la kan ni nar ta ai gamu mao ni go chu ni ho chu ko so ya zi sha ji ra ji in jo da ni ts ga ta she lo po lo ng ta ko ama ni ji tang ni ta che zi sha ji la ki ro do zi gra ama ni ga za zi ta do sha gra do zi sha na ra ta ni ama ga ji rong kang ko ama ni ga lo to si ni ma chu wa ta rong ama ni ga za zi ta do sha li chi ka na che zi na chu wa chi ka na che zi ji zi na ra 等你打，写了人马送的人工总单的，请我买你个劳动是你妈去花，打中我买你个咋子得到下来？我你个点了就没说说这个兼职啦，门前差了个兼职给侬打裤头烟，都是些那啥的，人工送的少拿这个东西。等你打有人工有客人叫我知道人工个子，二路小路出门去搞，出门数不过你，都是些那啥，写了个子，啊啊，穷的没人工穿不着，打这个呀，你妈这个说过个都是些那啥，等你打，等你打写了个。 写了个让我用的修，偷啥子个东西？可给马上你妈洗的。等你打，我可得打，让修那你我当，那多了不是看当，看我这一双子。等你打，让写了个打让修那那弄，打让让我认得哩，有可的双子。阿妈，立马给我开起来，你让我可的当当啊？阿妈，立马干那的个给我开洗当子。等你打写了个字，阿妈，起立马上那吃苦了，你。 哎妈，你个热红个黑啥呀？都是些那啥，阿妈个你比吃苦当一单，写了，阿都写了，当吃了苦的，吃肉囊红了没啥个，都是些那。等你打写了，等你打写了个字，我呀是当一单，是用囊囊弄，打拢热个人的哩，那行弄都都是跟当单，妈我你给啥子当？等你打阿妈个里带，阿妈你个这个弄当啥子的那了？ 다친다라고 적당히 어머니가 쳐지고는 더 주시하느라 실로 적너를 덮고 아마 저 보면은 그래 준용는 말은 이런가 육과 좀 맞지는 다 코트에 더 주시하느라 더 주시하 당했다 실로 양 진성에도 방락할 기당 다니다 시나리 이런 거양 로토 작측시 당했다 도 방락하니 날 당해 가모마오니고 천이게 허쭈꺼사지 진로 지세코치 오카 요도 양도 파울라카 자스원이단 조마토즈 다니다 실로 지기 소에 롱종 타임 칭어마니 송아즈고 눈 떠니 오데 쩨타이 원이 기대한다 초 목속속이 젠즈그라 문찬 차들 젠즈 눈다 코트엔 더 주셔나다 저고 요 체리 송이다 롱거지 천마니 인거 허식 소쩨 인즈 된다 셀러거지 레인 칭어마니 송아즈고 눈 떠니 오데 쩨타이다 원마니 초 허소지 엔더 지셔나 된다 롱거지 저번이가 먹었어. 니 천이가 찔른 진짜야. 천이가 씨우나니 동얼다. 니 천이가 찔른 진짜야. 더 주셔나. 더니다. 셀러가 더다 찍사근들이. 롱 씨우나니 랑도. 더니다. 롱 더니다 롱거지. 더니다 롱어라 셀러니가 알강고어 총즈. 랑고나 사캉즈고. 더니다 롱 사캉나나 다시 주즈가 여즈. 더니다 셀러 롱거지. 어루셔러 치다스 주도 초르마디라 초르고사즈 여즈. 된다 실로 오야스르다 다르세주도 라마디 탄스 다니타 하르카글랑고나 자우성즈여드 자우성고무 지가나마르티지지도 된다 자우성고무 고용 첼랭고지다 롱고지 아루쇼로 치르마추탐타테포 하롱호도 다르세주케스콘아첼도 다니타 실로가 다르세주케스콘아치고노 남저르타 자우성고시모거르스 된다 자우성고시모거지 심나 아아 천안 리실로 먹치는즈그레 더진 된다 요소에 야오상가시무 요소에 아지아마 오고고 카나 실즈고고 티커드 삼차티 부하라 한다에 다세주 카르콘치단다 더 야오즈기실로 카즈르 더지샤나라 된니다 야오라 야오니 초레 마송아 실로데 칠라호즈 더니 롱거지 아르촐로 촌더니도 자 마송이 촌 나마르촌 근조야 아진 다니다 자우산 조수고 카나 칠즈가 빌란한다즈여 다니 자우산 조수 키토즈간 톰부 톰보즈레 키토코토나 세츠즈간 톰부 톰보즈여 덴다롱거셔르지 어루셔로 자우산 조수고 카나 칠즈가 빌란한다즈여 또 출라카스나치 어저지 칠런도스나 응어주르착거 더스테모니엔즈 다니다 자우산 조수 키토즈간 톰부 톰보즈레 치 키토 지난 요구지 어디 어디 키토도 토는 떡거 나 홍지로 대양 세면년 더지 더인다 조크 세트 토한 바기 좀 치 어디 어디 세트도 토는 떡거 나 세트 토니 뭔데 나 토니 단날 좋아 대양 세면년 지 더인다 저 좀 마크 사는 좀 나치 아 아 좀 마크인데 다 심기야 나 따로 가는 건득 대양 세면년 지 더인다 실로고 오야지 더인다 롱오라 실드니가 자우상송 자우상 고카가 칠로 칙스탄노 실로 찌그너드가 어디어디 칠론도스나 응어저스적거 지나 다니다 자우거 롱와지 실로 강거 쳐서고 커즈노 롱거 실로 강거 체크 칠롱에 칙칙르고 첸드 메이크업스 다니다 자우거 오레브스 단다 실로 키토치난 조지 아 아 키토난 톤너드가 나 홍지르지 당노 다니야 자우거지 셔로강고 쳐스셔고 커지노 롱거지 셔로강고 체크키 똥에 크키 똥고 돈드 메이커스 더니 셔럭세 추트고한 바기졌다 덴다 셔럭거지 아 아세 춘던 돈을 떡거 나세 추토니 만드 나 타니다 날 추와 더지나 더니다 자오거 양정와 셔로강고 쳐스셔고 커지노 더니다 롱거지 셔로강고 체크세 추 니 크세 추건 돈드 메이커스 더니 셔로조마 마크 사고졌다날 더니 셔러그지 아 아주마 마크인데 다심게 나 따로가로 강르그지나 다니야 자오그지 셔러강 롱 셔러강고 양치득셀고 커즈노 롱그지 셔러강고 체크 조마 마크 닉 조마 마크 완드그 메커스 다니타 자오상고 시무 셔러테 나마신탄 스타완가 자그자이소 다니타 롱그지 아루셔러 체추타 무히 호라 나리 마흥난조 체추 잡지긴 저야 최초랑 고통스다 그 토브라다 인체조 잡지긴 저야 된다 실로고 오야지 단다 롱은 나오 송스 되니 롱고 라문카니다 제스는 르다 되니 롱고지 어론 제스는 출락고 하자용고 커즈너 되니다 제스는고 나마송하다 놀라카 자용고 카즈너 되니다 실로고 된다 롱고지 치 못된고나 치롱고 티라다지노 된다 제스는고 타왕 앞자고 끝내고 놓고 소했다 아 아가 꺼내 고그라즈 덴다롱 그지 초성은 아리다 동할다 니 카르지가 당다 초년의 말 없으 덴이다 当然我就是趁难地叫我都不清楚的是当然我就是啊我从此等你等你现在给我妈妈你个人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电影出来的那么起这部

야, 형님이 죽고 총총 초 공린지나 지 죽고 총총 천정 안목시에 녹아 나름 아름다운 감모 마와 니세군은 내년 등날 죽고 총총 청마그 예쁘지 년 등아 다니 초랑은 이거 영가 나름도 예쁘지 실히 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층가나시죠 보호자리 용가가 세고 아리 다나 지 슈닝지나 메토 어떤과라시니 나름 유과즈가 년 등아 나총시비가 측은 지티 참바 리피 스카 콩가나시 주일

지금 나와리 요르경을 예와인 리 차투르세 고논 던지 나크르게 타그입 첸듬 나띠 탕덩어 기칠립제 노가 다크시기 녀르무 아 다녀시쟁근 기느츠그 다츠우진아 조 샤이라 솔루 마름비 시반디 시긴 종니 아 다다르마 숑다노 나뜨긴 제나 시파티 나르시 잡치니 더무즈그 다나 차투르 뻐근듬 그 디슈그랑 징그 접슬 제즈 원니 조우진아 크게 정가라 스토와 아 잡지스 크게 숑니 더무즈그 시강르 조운 딘진아 크게 종슬 제즈 뇽가 아 디츠카 차니 인제나 겐카라 시카게 디스 제즈 다숑고니 멍니 아 기히치니 더무즈그 차투르 나파는 단진아 고치크 고쿵니흐치그 아리 다나 난데그 크게 갑진잔루 참무즈그 지다나 닌 쩨니 닌 녜브제가 바른 더무즈그 멍치와 인제나 닌 주즈니 닌 쩨득 크게 나뜨그 원슬 참무즈그 지다나 아조시아예 크게 차 총총 지그진란자 디한친 인제나 버근점스라 속과가 나뜨그 크게 요주 아 디한진이 시바등 다르만디 인제나 크게 숑당나 크게 정마치그니 아 정카사니 아 디초니 차총지그니 고쿠니 텅챤니 르갸라 속과가 나뜨숑 크게 멍터숑위 마초고 참무즈그레지다 만남라 용칩지 고카자니 능기스 샤이라 드만디 고조스 멍니 뜨무즈그 리타나 네근 중진란우 참무즈그레지다나 Chathurnaa nikina kargi thagaya chandrim naatik daga taa wiglim kumi nangxji chapung ta jempli ba. Dini nikina kargi chakka nangan diri rimga kargi naatik chaknati kari. Naatik da li shivu ga gong so so kham jo ni tamo zgar. Li pung shivu jong jo yang kargi sani tamo zgar. Bakhti nikina taa kargi nohchun temni zoor. Pagandrim zhungwara yang na pagandrim larin zhungwa yang kargi tsamtsi rangzhinga naitig chanlitang jiwa yoni tmuzir. Kaisil kargi linkama mgisil rangzhinga nanggu niwa dana kargi naitig kargi naitig dhan jina chanlil meprin jirwa tang yang na naiv shenjim sinir yoni tmuzir. Tana naitig ngolim chmuzgir zitang na chaturna zuu wiglim ga zu chasag jilida tang yazu taak. Chamaag karga chasag ndabjili da ting ngoni taakarga karga ndiwa jino yangna tkhinu ndabjili da li ngoni dihanchani mbaghtsu zibi yoshila karga ta rigi tigi tigi ngoni chatur napi karga chatur tang yangna chag chamaaji gachoni yang naitigi onukche yangga ta napi rigi tigi yinu ra yangna napa larja langnu kachashi kutikawi thori nu ga chasag ndali karga ngogoni tamuzir Nangisi Shibandin go Kasani tamuzgir. Dijenge zi dibjin ta Dasolu marimbi Shibayna chukka yangna Shichungkhang nao nuxia yinda tsangma njena Kharga Chaturga njena Naitag yomandi njena dijin ta tukshilikyo ka. Tana Chatur naitag mbaqtsuk ziwi xirigra Yangna zichi Azu nyahtan Lakshi la suqwa raga tixipi jang kharga ngoni tamuzgir. Gasil kashge njena Chatur napa dituk ta Shituk shungi Logger itang na, taas igang go kargi yang gukka tsaga, logger maayi na arimji kargi yang gochilnda jema nga wun juuni, kargi yang gukka yang hrzani, gina yang juugni tamuzgir. Hari itana nguyengugra manji chkei goga zitang na, chatur napa di kargi chanjim yotsil shkami, taa maahila njana chagrwaarda kargi logger yego ni tamuzgir. Tsa jigdi kargi mahtin gatangani ngal soju, Niyana, chan dangi zik tongju, njilhavi siirga la suqa tenju, tamo yinkog. Shkepaga njina yang hrtsangatara ngasu yego ni matil, vjintil ngang ngochil manjongi chetta, ta sami kirgi chanjim, kirgi ndil manjini, tamo zikir. Kirgi, kirgi chaturga chanjim da njina kirgi sami ugin dikjindanra, tamo htani yamanik. Shipi nangu niwa shanti chaturga nanda njina njong kharzani, tsab cheri chemtur rangzin ga chatur yang kirgi njongni tamo zikir. Dana chemtur rangzin ki chatur kirgi shornila chazgo kazi dana lo tsirja, la tsil, chin tsil, shirmi nyan tsil la suqa yang nangandig. Dino jenga, deli jenga chatur napar donjong rangzin ga chatur lo tsijang njong sanu jenga, denjana darmi napatang yang na, ta kirgi nangu niwa shanu ga mala, Mengtuk kerja syungni temu zir.
디당나치 디젠트 시팔라 차투르그 크겐기닐숑 요먼디 아다 파마이나 초코 기르기나 초코 창마근디 제즈 잠니 고니 뜨무즈르라 디쟁근 디쇼콘고메영 요카 디쟁거 파마땅 아 기르긴 창마그 로루 마림비 시파 능기 스시 좀 큰 것이 발라서가 정마영 니쇼가 시가 잠니 교터다 시가 가치는 건강 신지 리 드나치 슈니 디슨도 쫄란데 같다가 아다 시스템 제일로그라 시스템 조가 노고 조고 총총 참마먹이 당디 긍진나 총 속버가 당아 고로노가 아 총은 상신 타는 종체를 머리글 홈정 등위 토식 전자 야바가 아 로조 알모 로마가 지노가 시치 화머는 바세니 아 츠치츠치욕 당진나 참마 제일로그지 주일

re zho pa nam pa di nang chu di nang ge ta pa ma ne si par lo su tong yi lam tun ba tang po she go che go non di ta zon pa po ge tong ri nan di chi cho ju ge cha ta na mo ri di yo ke ta si pa re di na ngon char wi sa wun re di yin bi sa sheng chen ra shik ta tam na me to ten ra shik ya sil pe to shung wi si pa re di na lo su ge nje we yin la pa mi sem ke tong bi zham di jang yin 파미랑거 특등거 간특 사우르니니 소수 탑름 이거 인종 셰바당 시밤 잘룬 좀위 람키 람툰바 당부시코스 당들 소수 그쇼니 워트 좀도 긴치 고키드샤 망트 셰바흐슴 르브르 잡니 소수 삼토튼 조르샤 다 토마린지나 좀 봐보고 다 시바리리인디 촌이나 몬차리 사운데리노 겐거 사상 처모드가 담나 메도도 모드 부샤세거지 데도나 패드숑위 시바리리인데 소수근데웨노 겐거 밤이 샘흐돈비 점리장인 다 혼조지나 저 시바리리가 저 양소종의 난자 그저랑랑거 시바가 그 근출이 난자 시카이 난자 다소손 촌이나 다 파마그 총진 내용을 다당에 랑기지 시바그 다슈 소소네 되게 또 능 요고리 해줘라 나 하장가 전부리 터질 거가 되는데 그 종인된 전진아 참바 증나다 그 기억 그 참바 동인지나 응간 망타카와 다 파마니 전진아 되게 응간 망타카죠 나 하장가 전부리지 되는데 지금 쉬어 그잖아 첨청나 시비 로자 토만 인상 파마는 시비 최근우가 길기는 파마 정비 시바 등 냠드 랑닐은 티구 창득 동상 시비 야브르 담보실 간트 담비 파미 랑툰 주 삼바 단상 로쿠 영비 시바 계산시 탑라 데이터비 시바 가크 등 차이경 람성 샘잡게 탑 점츠는 파미 뜨드 잡출 시행이 바 코치 히요비를 근만한테 크로아스 군노 참반디나나 그게 겸청도 군의 존이나 시바가 높다 도마리 파만의 존이나 시바가 최근우가 길근디 디첸가 하마 장아즈간 존이나 시바 등 냠데 다랑일 티고 제창하던 거가 뜻하고가 아랑교샤와리 보노라 아랑근 요순데 순다 창만이나 시바 등 냠데다 티고 제창 제창하던에 시바가 그게 야르다다 후탄보이니 디안치니다 그주 간트 담비 파미랑 똑고 삼바 단신 로크형 20바 계산이 답거지 그게 간트 단노 디한치니 그 가랑 뚱고 삼바 단니 로크형이 넘어고 20바다 계산이 답거지 파만다 장고 테스타비 20바 가크던 타이킹 람성 샘잡게 답 좀 생각들잖아 파마가 디나면 잡줄이 있는데 그렇지 희오거지 다시 인데 손이나 그렇게 각각 같은 나라 디진트 그렇게 샘잔도 젤리다 했더니 샤완도 잡탑 그 디겸 친치들이나 파마가 디진트 로수 땅고노 파만도 디잡다 디 남진 아랑 그 잡나 요노 너도 근데 이제나 그렇지 희오거드 셀고가

0: 야 도포초 데모이나
1: 오 데모이 군데바 데모
0: 데모이엔 도포데는 글렌스는 아시겠더노 가스샤
1: 야야야
0: 바이 강긴 사차 강즈
1: 강긴 영화진도 지시다
0: 에르긴진 도르지레라 아 레이 도포 에르긴진 도르지 테는 글렌스는 아시겠더노 가스샤
1: 야
0: 아 존드나 트와즈가 르가 코르기죠 체레진용고
1: 야야야
0: 트와 동모도 고케트긴고
1: 야
0: 텅 가르크나 리 나그나그 즐기 즐글라와스 그쳇클 텅 가르크나 리 나그나그 즐기 즐글라와스
1: 아리 제제제제 이게 티노다
0: 이게 티노 어라 아
1: 인카즈데
0: 아리 다 이게 티노 지나마지나 아 그렇게 회차긍오 얘기라 아 더가 로파포라 트카레라
1: 어디
0: 회차긍오 얘기 좀 야 저 딜렌탐노 하장드기 야 저 아니오문인고
1: 야
0: 저 아니오모도고 살랑니월이 초응홍보가 진아치거라 절레테욕 다 디진트 조 전진의 초응홍보 조교 절레란 초소그레 모초 아래라 디나 송홍보라 된 적이 없지. 이따나기 좀 송홍보니 손지나 송은 그 그게 이끌거니 같이 가라리. 아따니 슬랑란다니 양 이끌어 모 송나 그게 아따 그게 지금 아직이라 속한데 와터 절에 참어지고는 대라 희고가 진 희고래라.
1: 아래지.

0: 진아 죽고 타이크트 송달이 워메크 케건트 롱탕나 못 죽고 워메트라 첨팅 케건나 죠 젠을 그 경찰아스고 들까 요크 디 송추비군 더 땡큐 죽
1: 제지
0: 섬그다 근처세지나 동화몽 침튼지아급 그 늘마숨이 미자 첨세군들 너 처대한 디나 유고도 아니엔 듣고리까 아니엔 톨고리까 다 샤이티 단 토토나 시 그나야나 다시에도 소주 강차이나 죽 소리나 죽거나 또 직진이 땡크 좀 디노 쳐지나 다 하마즈 인도나 샤이도 뇨츠중라 소소 뇽근 유주 디 송츠비 주 인근이 원들 디안체니 단디 송다 다 가스 년툴 고토나 디 샤이 뇨츠중 강차트 타크 시타 그쳔나 영어나 샤이 소름트 침무드 땡클 땡클이지나 사실 침무드 땡클 수는 수 쳐지나 너무 참큰이나 죽기 따고 수치지니 늘 마숨이면 더 차론 그 고름편이 다 서라니 함께 다나다 셰인디 샤그 디스타 주마트고 다 아파사이나 셸로이나 죽고 시무이나 죽고 다 하스라 셸로사이나 타이크트 다 셸로사 소주 강차도 신중 때문에 어떤 토건 말 휘파트 늘 마숨이 휘파티 아파 냠기 다나 차론 쇼나 샤가 아마 냠기 차론 쇼나 시바디 샤가 더가 망하다고 다사체스 셰이터가 초아 소수 아멘치 라스칸데 그 처마 쇼 망하다고 더가 티달타 셰이터가 소주간 잔다 데이터 그쪽은 도무지
1: 제시
0: 레테나타 당이 다스마르 셰코노 군거치 셰노 자침 그 예나 좀 자침 점수 그 시편들 감지한다가 셰니치 조히가 숨동자다 주 조히 동무이지나 다 첨무들어서지나 예술 공시다라 다송 달리 니는 어빅던스 냠게 됐다니 된답 지니 만드가 치다 라마산 주고던 다 티카다 송다다 니 딱고물다 죽었다 안데가나카니 소리 좀 못음스 최좀도 인지나 다 나준 포모니다 다 주 예수 곰시 따라서 니또 니던 니또 니누지니 다 셀로 산이 송다다 수구라 리라 디안친다 다 주 니 딱고물들다 가요 이나 니가 냠게 될까 송다는 니가 니엔트 거의 마당도 통불 말이야 니엔트 거의 마당 다니가 냠규 다디 로츠라 도시토모가 됐던 지금이 다니가 소지트 되시면 됐다 니가 만드 디치다 시무산이 송달다 다랑 산주주도 그리아도 이나다 실산이 송달다 니엣타고 고무토 고지 디치 이나요 송 시무사고 삼주다 니가 니엣트니 이타스 이나요 냠규 다누 마토 다니엔트 크링롱메크 이나다 니엣타고 고무토 시에 마토 주이 테이 이나나 다 너무 참강고 송달다 조진 너무 진다나 단더는 지금 뒤 던데 듭고리까 쳐서 하슨 니가 그 다송데 니엔트 그 거기도 블로온데 멘데 니타지 디안체니 다 추타송 고니샤고 나카스 미오노토 다 춘디 니엔트 고무도 시라 누고 다치 치티 피엔노토 디나단 더 차친당 생거 디나타 수우쳐서 디나들기 니가 냠기 처무도 다니나 다 니가 냠기 도티카 단 좋아라인 초이 서라 하라 고무 처무도 다니나 서라 용고 처무도 다니 다 도스틱 디안치니 다 예수 곰시 땅이나 다 니가 니스티티 달다 시무사니 단디 니엣뜨끄노니 자치 트리치도 무거니 또 쉬라 조군 또무 디노니 쳐도 돈스 쳔무도 되지나 니엔드 크기 말로나라 다 하스란 조르카와 다 니엣뜨도 쉬라 조군 다 더 쳐도 타군 세지나 디츠카랑 통라 다 니가 냠구 냠기 도티카 다 니엔 돈디 마트나 초아디 흐리니 마 침성디 흐리니 마 너가 정말 뛰다리다 더 탁주군 디무들 조그 아니야무인지나 다 준디 다 년등 주지 아니면 털고리까 다 소유지도는 사실다 시아이 뉴스중도 하스다 수고 배치크 지금요 키뉴지들 체크 키뉴지 대수죠 조그 인도 타오진지나 다 년등 주지니 시아이 로 트리진 무고 또무 시아이 로 트리진 무고 디노나 다 니가 진도 송다다 녹크나 그 녹리리 온다 지금 속은 또 무슨 다 니가 송다다 세와즈나 죽거나 니가라 소지도 송다다 니가 토주 토하고 송다 건지 이지 토주 토하고 송 디노나 다 실사도 송다다 세이트 코라요다 키뇨지 코라요니 키뇨다나 다 코 다 이 속력이나 죽 자세이나 죽 관측이나 끊지 그 상태 디노다 키 뇨나 와그 미탁거지 이나영 너무 참 큰 거 송다 단도 딱 죽으니까 jatim tang chamso cheika de mong cham kong thom so da shipati chogina ta shipatin salon ju kong ton shipati hen to ko sara yu nyam ge da ta chei te sha ge sha ge so so na chuk ge na de tang na chuk ge na tsu ai na chuk ge na men chi na shuk kong jin dang je de ta de da ta ta sha ge lu da yona shei to so nyamki to za tsong dri to ka to apha den tisu manga amar aun tisu den nyamki den manga tar ka tsong man dang je da ta tan jing tsu so da shi

0: Luchimuzuni. Tianjin Sasago, Cochu Chugan Chalakan Tachi, the Gatama Chumi, Gitu, Jenutri. A new Jinu Jini, Niga Nyangi Dali, Nyangi Likalini, Tanita, Solika Jiman Asumadama, Lukaka Jiman, Sok Jiman, and Durga Tianjin Sasago, young Sasa Jambanini, Sasa Cochu Gancha, Durga Tumani, Dirk Tumasuna, Zadani, Timuginus. Durga Tumati Dalita. Та инаян стасанды шунгы гожуг дижинге инге гоны мача инаян то стасан ни тону то муйна янды кочук лакани ян асра гугл то мур тина мун чамкон сун та чамтинг гони та сугра лы дианжи юнгуан да кацма та зу сун шимуса тигин данг жедали чоу чанжгра джаним гони та гугун то мур та кит шимуса мугун ти мур мар та нига нянгведен тамангу жендо зиндана та нига тамангу лакани гугун то мур Dino chel shit yunu sejina chunita sora ligina chu sasa and ka tsama shilsa kru jinu tmar nyen du mai kong ngna ngo jinu tmi gir ki na nyen du ngo jik jinu ta ka tsama nyen tmi ngo jinu yinu jinu da dani chu sha kunu ta jinu ro gochun di la kani na ta chun di ta mo tam kang ngna dam ri kur ka wai na ra zo zo da de dan de jinu go sha la kani sulga ligander ka sunda de ta yingni sunda chimtsang na sunda de ata sura lindi fti dali sura lik chechon ta na tandar ka chichini de tma tina ni konchcha manja so li khta andar ka soma chechon ta na andar ka soma khajan andar ka chichini fti dali ata dijing ne chun dogli na ata nyeng kru chigra tun chui dina ta chun ji chotun de tandam ji dina ka mu dina ya mamu cham khang so dal ta cham sang chu jin dam ri ni ma tsik di tu to so dal ta so dal li andar ka soma go ju gi ni fti ju shini dali ta ka to so dal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0: 다냐 차퍼 요너 차퍼 하든 치는 차퍼 하든 아주 다 녹큰니 소다다 아주 그런 거 수진 이제 머리가 예수 곰시 따라 소다다 니트니 이탄들 다 냠긴 소하라 로콘들 인나요 더 소다리다 참튼 거 자성 치는 말 니가 처를 세지나다 니가 냠기 냠들이 놓다든 지야 맞도 네 청글라카니 아니엔지글라카니 자청고 슈 요니 소치 못음 도무스 데나 처르 세지나 다송데 아초 아망슬 지 디나송다리 아니스 아니엔지크 통글 이달이 아니엔지크 호이가 롱당나다 다조송데다 청글라카니 키리네 첨팅그 비아라 첨팅그 자츠세 데노나다 니가 첨팅그 자츠데다 팀몽그 제놀당 요나 반츠나 뉴스중이 주강차라 신진그 강차 다 강차가 청마요네 디노나다 쳐세지나다 아주 멍시즈그 송데다 년투니 동노라 다 년지 송이 마당아들 돈도 되게 차펀덕 시미크 다 년투니 다 년지 송인데 그 지간 좋은 조금이니까 있나요 년지 그 송이 된주 하정 개침 모두리
1: 제제 과진치 제겐나가 공가 년동 그 교신의 당절이다 등이 나 초종주 멍초가 빈든 그 초천이 잔청거 진행가 말치셔나
0: 야야 고송도다 대나다 주 단디라카니 다 자튼 거진시 나카자 제동조 디노 조치세지나 다 주와 년지라 아더니 다 주니 라지엔도타 답시파 뉴스총 강차나 주간다 다 기억은 소시 준디라카니 나카지라카니 혹시 찍라카니 다 니는 드리토나 통굴이 준다 하진 개침보드 처가지나 어찌 예수 따라 년지 이동을 냠기 다이동을 더 냠기 단운지야 마토 년지 그 자튼 라카니 슈고용이 소치 못고 데나 쳐기나다 소치 토고티나 아니엔디 거기 올랑다나 다즈 첨팅가 자서 첨팅가 자서 이나다 다즈 제너든 태몽아가 누라 판츠나 로그름라 판츠나 뉴스중이 주 아가자가 정말 요노 너 너무 못 아니 아무 쳐들 세지나 어추단디 제너고 라카니 세세거니 데가라카 님주고 사쳐 세지나 어추 아니는 마드고가 내나 어른거 님고 니오라 영나 어른거 함이 영미지나 주고 공니 말아 넘누고 소르기나 주고 하나 젠차이나 주고 너 정말 송달이 젠너니까 니 길크 젠너지 아니 드는 것이 니 니가 냠기 송달이

유럽 남들 남시 다시부 살린리 공제 급에니 남시 인제도 샤시 주의가 최전인의 럽이 저득다나 달리다 등번 잠릉가 잠치 니제 조칠지 선토르고비 층거 디님리 체인 도르세 저득리 샤제라 저등다나 다 등번 호성 테특 두 드치와르가 랑니 사키제 시인 소쿵거 잔힘마 잠치 니게 조칠 두니허 정충어 거틀라 해바등 니스동 니스 니다 등비 층거 체인 도비 선토 니허 정충어 예글리글 사지르 십디 잠치 사키제 차브제 체빈 소쿵제 처줄의 인등린 도와등 어네노 남바 사쿵더른 배제신바등 원지시나 망위단기랑 다른 문태드 체른조제리 저드글리샤제르 잠릉 융니티나 달리다든버르 니스톤 니브즈리다든바등 냠드 슨투르코피 층거 차와텅니비 다든버르 레이브칸 니스톤 니에슨로리 아마와인 아다 덤버른 잠릉 용거 차르님 상이 조츠투 지득당 장충르거 임바당 조리 젠징 모나 직동 잡자 나츠루니 직동 급자리 와르케 차르님 쳇슬리 투 지게 장충 접등건 토 요르 넘미 이탈리아다 드그파니다 덤비 차르님 조츠지 선투르고요비 층게 디님게 친 도와슨 그베니 남시 인저도 샤프스 주거 저정링원 바다나 유럽 남미 아단데 니랑거 찬힘 조슬도 니식 정총 드니라리니 저거 고치글로니 니통 니흐리와르게 디님거 찬힘 쳇슬리 도니 당 정총 등거거 토와마슬 니통 니니리 선토리브글 저저글이 샤지르 탐바 중외 남시 지다 등버 유럽랑거 너빌 당 위질라트머 희친 탭슬 체르질 파렌스 땅, 스펜, 대비진 자르만 땅, 인치 소사클 카키스, 차란바츠 땅, 영나, 사지어 란시르 철, 인든 리어마. 요르블랑그 사니 멍비, 정치 입질 차림제 치철리, 원시 제어마. 세나 정우 땅, 리인 정우, 도노 정우 지그 천이 마르척바, 흑드 원시지. 야쿠 멍비, 천둔 땅, 샹리 천든, 낭클 정우인 촌들, 제크 마르 땅, 네쿵 토인길을 소라, 능희신요. 아리 아크시오스 산지 자츠게 치르게니나 산굴타르나 아리 선즈나 털릉 푸게 디 잔저 덩린 셰크브자지르 에랑라 화암지르게 노이크 쫄르 삼바리

0: 야 지뎅게 년군족 보남바 다스타 체적게 년음 등존신반데 와능 천지 보냐게 타통낸 챙힌 참더니 알무 조라 르근진 타르니게 스파르게 부세르군 고래 양식양 럭지야 고디요 디나 족보남바게 참더니 알무 조라 르근진 타르니게 스파르게 부세르군 고래 양데 판천나 럭지 거삼나 나초 타통컹게 가브릉정 특급된치 즉슴니게 선드나르가땅 특급된치 즉슴니게 선든치 특급된치 즉슴니게 르가슴 특급금데 가브릉월 르가세시 왜 두고 주디모?
1: 어, 대모에 대모이나 알아. 리와 주시할 거거든.
0: 야, 저 리와 쳐줄게.
1: 아, 가, 얼마 사준 시크 가져가요.
0: 야, 티나 얼마 사준 시크 르당아 촌조고는 나 파치를 요지리. 지금 저거 사오지 마키.
1: 야야야, 마치는 거파 얼마 지금 나 저거 비지.
0: 야, 티나 타지마글린 챤나가 얼마 사준 시크 망르즈 nga chun zo kan ngni a chi qatara chi qtang na chori wa sen ta ko chi la
1: ya kwa chin chi kwa chin chi
0: chu me ka dina men ta nga chu den chen den yem bar ga se she dina ne kup ka de mu
1: ya ya de mu
0: ya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소 만큼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서마 체크 사카나 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소 만큼나 다지 니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소 만큼 다 사가지 지그라다 오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다 직치즈 사타야 너 간모 송가 덕테나케니 아득치즈 요노 초막사세 그 초치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게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이거 참아서 건드다 니힌다
1: 아마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치즈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모 지나 제콘 사자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어. 난 나쪽으로 나나 계속 화롱 걸어. 초로 걸어. 장송 많이 갑니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저거야. 만은 다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니 된톡 찍거랑 하다네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라 구마르고타야.
1: 아마 다 쳤음기 다 쳤음기. 당 니라 능가다나 언사마 쓰리 다시 누구 지리대.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마리 냐체라 팀메트미 오카
1: 아마 다마즈마 니레
0: 망가부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퍼즈시
0: 어떻다레히 야치 치고 트거 댄슨
1: 응
0: 겔든 거트
1: 응
0: 든든 데야
2: 슈캉르 콰르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신 용캄치나 장송만듬
3: 레톡부남바티나 참드네 치냠치글마 하른 초글릉비 르그저버 무세르군고 동넨데 센신앙주일

0: 오야 다치족지 섬던 점님 그 로쇼군데 좀 겸무제 이 말 마사자 젠득지 오는 말다가 제와 홀리는나 동고 오르고 카르톤님아 지금나 심다 오르고 도마티 타닌 당 아터 그 통이 섬로 아터 그 잡다 제롱 신친 남슴 그 점님 그 초아의 거리 로주오 테랑 이 심산비 당그레바인 고르리 당그라바인 제조던 과든치
1: 야레코 다테이나 테랑 아크르게 다자통 등튼 샤빠 그 까치나랑 진치 콜지달리 당군진 바즌 그 까가남치그라 티자리 달리 흥송도르지 토끼인들이 달리 대랑 어떤다 효지리 척스기 달리 덴테 혼지리 임벤상나 예나 다른 계속 총나 아르가는 그 살가즈그레지노 실마르긴 나가 크이즈그레지노 다치와 따리즈노 직텐 다른과 더그 자성 그 카등고도 인누 다르점천 디스터니 대랑 그렇게 집자 그렇다가 맙적궁아 송 아라파티 흑마든궁아 사서더라비 경마든궁아 해동가루 똑마츠궁아 특샤난군이 집샤리 흑자라나 짠이 지금들이 아 손에 예나 다가나 마무릉아 렁스케무릉아 다 아와 아크 요치타소 나스타가 디푼좀디타소 딱딱게 손나 차고디디 농노체 손나 흑호디디 하케스티통오디 워츠완 총통요니 다스캅스간 처음에 이나 렁거자 체르군다 따오드간 나 총나 쿠니비 니르디데디다리 쿠차피로르디데디다리 니 알롱 쿠르디다리 흑스터모르돈르디다리 다 니스키 차야커다다즈고 다 니르스캬모글람다즈고 디다리 흑스치가 니이코노타 알루 아스즈게나 랑로 랑스즈게나 실머쿠 켄히 오스즈게나 어떤 머쿠 르모 버토즈긴 티캅존 섬네 이나라 어릉거 텐친 그 하만디 코 진노도 코다 다람이 시송친고 좀 카르톤 혀링고 체요사즈 그 주등나 체메사즈 그 적등나 거칠 거고 셔시 달리 송칠 더선 통통 인지 달리 다 잡치간 좀이 다 잡치나 쪽이다니 다점 틈샤난데 이나 그렇게 티르브즈게 젤리 티르브즈가 토니 쿨로르브즈게 젤리 로르브즈가 토니 쿠 티르브냐체 그 감덴 토나 이나 코르고랑 티크그니엔 디그네인 코랑루 특축글람 자네인 코초리자 코리게데디 코르크트리자 티앙티크데디 코르카르텐 라이크 타파크시코 콘직튼 메이크 노안텐고 다챵치간 좀지인고 챵치가 쑥지인고 산좀 끌끌와다인지인고 어데스티크니마 카지인고 다챵츠크 카이지 카츠크 토야이지지 츠그좀 토코 토티기 다세는 거와리 칸초디 달리 다챵치간 좀송네 나츠모레 답지디 타소그니 딱지지간 흔 먼저 그 치요거나 지금 먼저 그 나이요거나 측샤서 덩고다디다디 어두르 못덩 그 갈리다디 요조도 샤카친 능고 돈친드그레나 우지렌친 놈바르사 친드그레 세주좀 천라간 인디모얀 렁그 카자 성즈간 솜네 있나 딱진 나케르고 있다디 다르드그 나르드그르고 있다디 진나 우스타 타우스테르고 있다디 어드그나 코치가 마루 잡르고 있다디 세캄코 나냠자이다디 디캠코 나냠리다디 쳇드고라 쳇쳇기다디 데드기요 모스코 쳇쳇기다디 성그 츠메 사드크탕니 세크 시메 사드크탕 언더도 콘데니 쳇그리 뜨드리 타소그니 아니가스틴 나스타 오르누크티드게고 아니가르드그 나르코 민타크드게고 다스티와 타리다디 콘직틴 탄고이다디 치카와 포르진 담올랑 그티리 토카와 탄저티 밀리린 부치드게 토이 탈카위 탄정고라마 남박치 타나 당원 석글리세제즈고노 당원음 그톱세제즈고노 리라토프칸세제즈고노 토라르피칸세제즈고노 어르금탐시근다니 타크르케스티와 타통그자성글고스나 세캄콩원아 냠자이다디 리캠콩원아 냠디 조중도 쉐카친 능거 돈친즈그레나 어제렌친 노바르사친즈그레나 너머질 컹크르세만 진즈그레라 다무로프트 능아브데즈그레라 세조 다르템천라카니디모인 다자성즈간 톰네이나 호르프증다즈근더너고지너리 마츠근다즈그속너고지너리 디스토니 니기 하지리라나지다디 코자성 초기시나지다디 다셈네 센터디다디 럭테니다이다디 셈라가즈그나카이다디 구르가즈그나카 이달리 다른 것이 모레 덥지리 타서 첨첨들 중통글 라카니 다 이어비초적 중고고 이달리 다 흑직지가 흑직을 흑직튼 이달리 얼간란 헤프튼이 손에 있나 더 그렇게 자성 안 들튼 샤피 가시는 거진 데라스 야 이나 치모레 덥지리 타서거니 나 알루 칸딜루 그르트고사 나 폴로그 신체 카코고사 니무요너레스 요난 디스탕아랑 숨초나 좀은 동게비 답상 끝탕아 흥이 터게비 다른 리와이 만답 질란 답측지기 다른 숨트가 갸루어스코라즈 마르주나 한난단다 타이는 마르고 한난다 오이는 마르고 디르브니에 시크르캄데 좀네이나 어담싱게 디르브세죠 단 디무드 톤톤네이나 다 차차르그 기타니 그잉 톡고

0: 죽나 딱셔 봉 알무시니 칸 알던 죽나 다 홍고 요거나 요거나리 다 몽고 스코르나 요거나리 디카브간 톰나 다 카침시니 카르지기 달리 다 칼로 메니 스타존이 달리 되게 소나 고코리 탕아 남지그나 마르 히노 마르시 좀 천라카니데 뭐임 땅 고코리 탕아 지잡 그 다소저 그리 뜸들이 다소거니 천남비랑 숨 쩌나 동안 덩지기 줘라 샹커 탕아 홍아 트지기 줘라 코칼로 메니 뜸뜸지기 마르 코르차와 메니 룩룩지기 마르 코칼로 사카미 달리 코르차파 사과스기 달리 오버지기 오네이나 나 탈은 거진 타레땅이 나 타모스 거진 타레땅이 삼건 커카카 소소이 달리 고르르 야카마니 달리 그자니가 카카리 달리 터그니가 쩨카르가 타솔 자샤이테 아파위나 아마미니 다 아마위나 아파미니 너무즈가 살아토나 나 샘야스르 뭐 무척엔저리 리탄 바스케 우르고엔저리 디캅스타 샘통 나르뜨즈고너리야 야초나르뜨즈고너리야 그니타나 쳐즈고너리야 디스타나 치친동 겨아뇽스 온 대동 잡니 나치 모레기나 국자한테 다 다 쳐드기나 오야 내가 그 다툼 잡지가 다툼내 다툼 그 다투치 군드기다나 내 역심 역 공안 다드긴지리 너 그다음에 차츠만 만다드긴지리 너리 다디 다치 호모 니가 꺼인도 카드간 좀 니가 세인도 디스터니 삼바카로 똥다드기 역심 정문 다다드기 그거 똥거드기 차사 차툼 오마드기 가슴 성미 카다드기 칼럭 성미 초파드기 부이 콘저그는 앞좀 커서드기 달리 너 익시간 치마드기 달리 그것도 호모 쿠츠드기 달리 세트 좀 마티다드기 달리 너 저러 마르다드기 조 좀도 똑건도 시카시거지 能 多 难 ，你个 谁 就 经常拉干你的么样？他说能个样样子过弄，想个能个地样子过弄，吃家家么些个家铺子过弄，吃嘛什么些个拉铺子过弄，都跟人都这里他说，十万一个，他这个拉面，轻松的用餐包子个中一大的，用出瓜子个中一大的，从那都干些那东西的，那些个，俺台湾人吃这个有个的弄，俺都搞什么吃这个个谁就经常拉干你的么嘞？人家用地能拿走了，我们讲不下那，可能过六个月到那个看过你，才过六个月从这个结果你。алу кандилу гуртагвани полу капшин чег горгони нана тасар фтяртурк фтява чутурк та тенчин гамарк та терне маханчин изунте цани нем сенчин изунте та чежига за нясунур гози дали ракангир гири сна тамги гири ракангир гири какайди тунго кисун сосо иди курджез хуамжур згона хуамчурлага чан згон згой дали хуотомбилга том згон згой дали хуамилга вон згон згой ина 단다 그렇게 속히라 꾸히인 조중도 까친 보드기노 또 니르우드기노 지나 마르토코니 딱사르 카르크르그 체에너레 지나 니마 상인 꾸르잔 쪽 쇼르티기 달리 꾸르켄 쪽 쪼스미 달리 쿠먼트 그 체이 달리 쿠먼트 그 파이 달리 니게 손에이나 다 니마 카르송 떼르는 깜 너 자식 세르크 그냥 깜 세죠 너 그르그 그르그 체르제 세죠 너 체툼 따르근 더 빠세죠 너 담그 담그 체툼 세죠 너 체르구 영사요너리 통구 뚝사요너리 디스탕아 송이 문득 그 총총적거니 천거 초아들이 개색적이다니 럭적적이 송나 조르카무글라티 조르코무그 체트크 다소 체즈그레지디 다소 그거 자성도 손내 이나라 당무마장 가능 해통 선능 마이크 온나사 해통 호유 마이크 다무랑 참도 참들이 천더라 그레지다니 왜 송나 오얀도 뭐에 가세주 니스나랑 숨쩌나 좀 떠먹 거느리 쇼크탕아 흥이 터져 거느리 스텔와쳤으니 촌조라쳤으니 쇼스텐저티 물이름 부치즈기나 다스나 잔누글로 있느리 다스기니 잔누글로 있느리 디스나도 당적 좀도 가치가 지다리 또 녀거 지다리 니느다 다스기 고니 찌기 니 온바메멘고 코기 지그나인 니글고 지그나 다스기 사치다리 니 샤라메멘고 르급 지그나인 런거 카승자 정도 오탄디키 우스나라 몬촌네 나치모리 뜨 리타소그니 헌처성 그 당시가 맨먼저 그 트리오노 지금 먼저 그 나이오노 디스만이 타모용네 인고지다리 합신 허츠니 다나 너도인지 나가자성 그 가스나랑 전례란도 치고 나 티모고 삼스 요크세 주좀 텐데 옛날 때부터가 처음이나 니는가 하면 그 원초 요크나 럭럭그 땅스 고크나 저나면 단지 저 이큰다다 더더 정하면 단 사스 준다다 더더 니모가 그렇게 스탐샤이 그자 큰니 준다다 스타지기 끼절은 쪼다다 오야 너무 년년 쳇더더 어조는 쳇더더 용나 쳇쳇이란 입자 칼라에 꼬너레나 스탑자 칼로 두고너레나 셈삼바셰돌라 돈탐바셰돌라 어르그자 하마 웃음세 꾸는도 지금 득이다리 지금 토리다리 지금 터가 용니
1: ཁྱི ཕྱད མི ཁྱི ina tamshi pa namba tso ngi nara fyak tsi ga tsam ma ji ga teng ge jmo sul ma ng ga nin xam ge rang da zo khonde tam sha li shapa ngu te gi chi to ni to nin tar shen de ri ina tsam de gi chi de ji shan de ge ge namba ge kung ge dan shi ga ta sam ba jo ra dan shi ga ta

0: 제댕가 냥군 쪽분 안 봐. 다르타 제체 년신은 군운데 촘친 더라그 렌첸긴. 디나 쪽부 망아스가 리와 돈 바타르테 데릉가 렌첸디 능아 아르겐 퍼바 땅 말라챤이가 셰피 로스르세 군우가 카시그즈 고트시 요피 제적가 예지 시슨저 타피 몬덴시
1: 야로 추로스르즈가
2: 아 로스르즈가 추로스르즈가
1: 로스르즈가 야 치남비 로스르즈가
2: 아 로스르즈가
1: 야 체남비 로스르즈가
2: 아 로스르즈가
1: 야 체남비 로스르즈가
2: 좋대 차기도 거니지
1: 나 초크모머니 인자사메넬 언니기 냥크남바 로스르케인 삼르즈메니
2: 아 따따 쳇샤치 야야야 자르티다미 냥크남바 체남비 로스르즈가 로스르즈가
1: 오나 초드도 고치디나로
2: 아나마샤나라 요나 통모 사위 참아지 고구즈그니야
1: 체남비 로스르즈가
2: 너 그렇다요 다치세 로스르즈가 자꾸
1: 홍이 남근 공모라 자루 세치킹하시 창통이 남박 록송네 요나양 고무군돈
2: 어 촌잔자 카르크세코니 아야 따레따레따레
1: 야 아니기 냥크 남바 로스르케인 참르즈기 이땅스
2: 따리
1: 다 아니기 냥크 남바 로스르케인 참뜨그즈가 치즈그테르 고그라
2: 아레 니레타지니야 치티나 쳇그라그라
1: 와프케 인지나 울 카와짱게 예수타라 용든 짜능 쯔비 땅아 로칭 드츠 시마지기 티라카 흐뜨그 템들게 카드그 흥이 테르고지라
2: 아 타마니조 타룽 샤이라 로론르카 카라 시토군 찬뜨그 그라 테르고지라
1: 다체코 지영 나능 그타이 카라 시토코 로르자 아름게 시마땅나 하그라
2: 초카르바도 아로 도츠그타 냠뇽 요땅느레 사나마레 로르자 소마 라마이 테르고느리
1: 때다 리고게 리고라 영아니가 창마요소 특은더모드그랑게
2: 아 더딩 아니가 첨청 아레리 로스라진 요지나 아 남쯔즈가 달리 송나라 로차즈가 마송나 차르지 마리
1: 에 때다 저거라 마카소 냥크는 첨무즈 요니나 다룽 정까마동가
2: 아 따띠라 저거라 시르지나 요노 냥카 남바요소 요지오 다룽 조공니 청친건데 마히가
1: 때라 저거라 아니가 로스르트라즈 뇨흐칠 요온데 마히가
2: 추카르고도 추어 대와 뉴어칠 메나 카나 그리 체코니 아디 셈칭가 냐니 다운리야
1: 롬탄 대쇼 요나 마레 아니가 뉴어치크 르지메 좀 샤치크 카요크무 너니 상마 로스르크 카드그즈크 카마 얼고르칠크 카크그즈 샤무
2: 헤야 치 로스르 로르자즈크 카마 카크그즈 샤리 총무 카크조나 노고고무
1: 아노 언더샤 아니기 가니 휘샤차지 카덩이 다요요본 참뜩신이 산조가
2: 아 더딩 아 아니기 카르마 차츠그능아 잠릉덩그 냥큰 참마 로서근 참즈그라 인조 아
1: 띠마츠 아니기 카르마 긍근 졸고라 동물고가
2: 마스가 샤나 춘 졸고 메니 글르고 닌주나도 고고모
1: 아 나도 스와라 지르마스니 일지룬즈게라 참미 카흐게 샤게세코
2: 아 덤니 카크 샤팅나 카식식이 요갈이 아나 조르주르이 냥가 메네 따라메크모
1: 아 테이나라 카크가 지눈데 아나 요요피 냔나 츠크누미니 카요요피 샤팅니 드모사무즈마시 카크음 쩨나 샤나 차친 망아고
2: 야 치프티나 차친 강강 좀고고
1: ndurdina hija chego ge thongja yanggo ge simjig inu sabgo ge tagshi tangnu sibgo ge khatam sha chu kharchi yode go ge gal len ju kaing ge yogo ge go su na kha manggo ge ngsu changma shanggo ga
2: ha ngi tina ani gara charchin dar ka manjum je ta me ka
1: ya chizi chitina ani gara charchin den zom ge zini
2: ale mai manjung ani ga dani ha ha je ugali हाउज इंगो तामखिनी
1: अनिगा दनी आरंगतुंग आगली तोमिलांगिना छमी खाखग अन्यान मारगु अनिगा मी तंग मसेनी
2: ओनाचि ताशी कोनी खाखग शाना रगुसुंगसु छमाखि गुनरसेनु
1: ते चाचिन नंगे चाखि जिनुमनी अजोशी नंगतो मेला हाचाई हिरंग थोबजिने छि सौई शाना श्याचु गुनरिया
2: आहा ताप श्याचि जु छरामेकनी अनिगी गनिक रिगजिकु नाग कुकु इला खारखर कुशामु
1: Meme ge doni jungo ma do nyuxtim shali ergochi me yongzinir. Nyanan doni seman bavni ergochi yongni yesim ge ne zik shan dona xzu dondig gna shimjig tigshil yitang ta she gonir ya.
2: Ya dina ani ge shimjig tigshil shu ka khag zik shana chimore.
1: A tim

야 뉴니비 두고 총총소 채나바 데모이나 리드나 다스타치 저거 산지능 전반 등이나 종로 우르거동 층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시 죽소치의 고직시비 디출카르망 앞지런 거 나총시비가 세그 다통림 체인 안지나 두고 총총치 리트고 두고 보자르기미 리드나 두고 총총성마영 바야는 건 초안의 롤이 다 와치즈가 톤당즈가 다나 창마 산드브즈기죠노 조고 청청 창마그 헤길긴그즈그노그 가야능글리샤 참으르 차가요크 아리 나이나 포자딩그 다니나 사다즈긴고 다나 조고 청청 창마그 영가야능그 공승그 초안데 스케포즈그로피 쇼르트 헤길긴그즈그노글리샤 창마잉 아다 리리즌 용주위근주군데 다시 가치능근근친나 아다 임천치스가지 떠나 나초청마 소마레라 디떠나 디징근초이초니 소중아 카텔만인거리 리 디한치닝기네 조고 총총청마가 야는 그 공성데 등스테니 다등이 돈유크 아 다시 공 강망스가 양식이 요제르 영나 지흥스타나 데구이 예적 강망스가 인제나 예코라 양송 요제르 디한치닝기나 영 예응 초비 다 회차 망아스가 양을 요제르라 리드나 보호자 이마시 지즈고노 조고 총총 상마근 에월드 가야는 그 공성도 등등이 됐더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송이 파사 파이그 레츠는 그 섬등 제비인 그 진등 영나 파마 등 아카 아니 그 글음나 요노 그 알라등 알라잉 아 나스템 등 셰파 땅 회라 속과 영나 켈라 속과 망아즈 그 정주다 시 가치는 건강 친지 디 한치는 지나 영 같이 이월도 로난 도노 그 잠릉 하는 그 시동라 리동 적진 망아즈 그 요크리 나 참아잉 예고즈 그 정나 하이 고즈히티 디나 조릉거 통자 시자영 망아즈 히제트가 디 한친닝기나 영아친 이월더 토크 멤마그능니 조릉니라 티그라 송오노그 히샤 강망즈 다사브중이 아 디스바이기 고즈 정탑교지나영 시가 아리 형님이 듣고 총총소 때나 정마그 그리고 하시지 않고 중화 10등 요인자 아주 나총시비가 슬림층 시주의 나총시비가 슬림층은 룰기 따라 듣고 총총 정마영 럭실럭 사르와즈기 냠칠이 주일 럭실럭 사르와 냠칠 마시비 야르문드 림층 홍원마그 초크 럭실디 아지 영지라 중화즈기나 추모르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떠난 보호자 염등 산등 아시 탕하시는 돈 주이고 안비 토마르 차기임젤 워그페비젤나 신이사 냐비 시지 카들니 냐는 소프르시엘라 디즈 너나치 림슨 홍마가 죽을 럭시즈그라 리 디른가 럭실강인 지등나 니프른 접기 샤왕가 마트바니 쇼피치 퀴몽 아니지 차브르시 접니 쇼바 렘비틀 다시기야 리 드나 조금 총총 상마 고송아 드나치 거우치 난땡 그 쳤다 다롱탕 증도 주이고 니프른 접기 샤왕가 마트바니 쇼피치 퀘몽 원이지 차브르히 드니 쇼바 람부이츠 리 드나치 샤와 긍땅 긍즈글이나잉 응나샤 바스탕 주다 다시 가치는 긍긍 친들라 당아싱 이우르트 줍고노 그샤 몽우즈가 다 만듭 나라 그날이 셰파땅이 셰파 예쿠땅이 되나 셰파 동노고 고름디라카니 다조 키와라 영나 럼부니기 차퍼링 히니 도모즈르라 영 아주 리카 깡땅깡즈그나 셰파 마땅아 아 달리카 그게 리리 차송도지기니 셰파땅나 다조 럼부타즈그레지 다모즈르라 디당나치 아 니그진나 헨르고 키와이나 지그르고지 도모가 땅코행 요카 디당나 나치 디진트 더스타비 럭셋 더스타비 스탐코이 마즈 정나 디진거랑금 초이초 능기스 정속나시기 랑기 리카 깡땅 깡즈글이나영 더스타비 럭셋 스탐코이가 나초 람투이트카 아리 영니비 죽고 총총소 디랑거 럭신데기나영 죽고 총총 성마가 나르집거 롱아 마스크라 님비 오카질리 잠비 노라냐르요 포자딤거레와이 슈닝기나 나총시비가 슬림층근능아 고르기오노가 텅디 찬총 선보가 능뚜노 르디즈 성망 우초주이야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층가 능아 조기 드긴제르 티바가 찔러르비 스카 쿵더선 부치 뜨고 르시요
Ari tana joki dingjir tawaz ga chonji na nga zo langag jirsi la ga xin onu ga joko chong chong gangmang zga che ta gorgi onu ga da gartag yang na nga zo gzira chong chong zga la. Tana joko chong chong chong ma gyang di jin ta xile nyanju, xile yi guzgub jangju. Da xile njina yang nga zo xipi njina arigta pechundi zhugi tamni da lasak chani yang. Da gayangsta ga chani xipa satang say na yang da xijir ga kirgi lin tamni. Ayangta injinayang tamo shzamu, tsikhi injinayang tamo demu, nanggi si shibi rikhti pechundi chukhi tamnu, tamo gashi lam maazga nyanju tata shi gachinri ya. Tidangna po uchar yamgayang, tib jinta choki tiginjir gashkalam dawjili da tangi, langag jirtsila gashin yonu ga chukhi chongchong ta tsangmaga nga cho hkari yonu ga shila. Shilak nyamu ndarga cheta njina tsangma lakjih kargo nar. Di hanchini yang zhantsukur gangna cheta shibi rikhta pechundi chukshibi cheta yangna cheta shiba la khartali datangi dakargi abdignu yangna abzinu ga shilak maazga yang chukgi tiginjir gharkalam na tonggayo nar. Dana chukuchongchong tsangma ga yang shilak da tsangma yakuzga nyen, nyenbi shorta yakuzga jang. Chorangni ka linghi songna yang nga zu na chong shibi gatsili yam tsenga joki tiginjari na choko yang na lopja ga gartag chema chong simi na choko di shtangni boba cherji ga rengan juan tang tang ngom yudata si gachin nargo. Tani tipa gartji ga nga yang choko chong chong chi di jinta nyengu nuga na hartam di hanchini si dung, ri dung, rachi ngag jin, tang hui, siapa la sokwa manga zi tepa gashji kashkalam dana tonggo yonar. Khatam marchi gopu yonu ga zhuku chongchong tsangma yang nga zo na chong shibi ga cika chanchong niwa tepa gashji ka nangab shigida tangi chorangani ka marchi gan joan tang tong gom na chokwa. Tangdi tepa gashji ka nangab zhuku chongchong tsenzin ghangmu gashi yonu ga na hatam arang tang rgamu mawa nisi go nondara. Di choni shijung me to atam gwara se go nondar niga cheta go rixiyo. Ari njikti samba rikpi yashkar kunga nga na chung si pi le tangab yenxi ngoshtu li da zo chathur se gono. Tandan nina tuku chung chung maazga yang shung ga yoni tamo ga ngini zirla dih kor ga xisha rikzam zga tsama ngoshtu jiyan. Di hanchi ni shikzam zhiyo ga no, shikzam jirlwa ga no ga tuku chung chung tsama mgida tanga yang cheta gangji na chung tsakbar ga tanga gulo no ga tuku chung chung alamu ruwema ga jino ga shikzam xishi ki huaymar ngak baasi gono. Da tashkibin yina shikar rila, da yina nga zu gayar zhung rila. Gayar zhung ga nga mandib shikar ki dawg. Digitang na shikar da wuzga zonji na da rong zhug mong zhug gengi na chug changma ga li ka gengi na ngomaz ga zani. Rihmung ga ngomaz ga zani da muzga rila. Shikya huaymur ngak baasik ga nga shikzim da cheta go rixi yo. Shikar tukta yin jina yang achi zhugmu chong chong olamu ruwema ga jino ga shikzim da jir lukzgi. Njigda cho di tsukan dang song na yang zhugu chong chong changma li xia ge zhe de ke zhe ge ni de mo zhe zhu ju yi ya ri de na cheng ma ge zhe de yi gu zhe xie ra tang di na chong xi bi ge zhe ge chan chong dong zhu ge yi de ge ge na xi ju yi

야, 형님이 조금 청청초 실은 해몽디 당연 당조기 나충 시비 가츠크 찬충 동호 조기 드긴저근 하식당나르 랑그 제스라 가시오노 그 조금 청청 창마가 하나 조르조리 년게요라 단 년의 잠스금 축과 니월더 랑로 마노 랑로 등 참노 그 실었다 창마 예고즈 정주다 같친디야 레드나 등디 조기 드긴저근 하 조금 청청 지금 건축글랑노 그 실라 안능 토마 청청 인세고노데 제더고 르시요 나치 슈니 실런더인게나 냠스 신용주일 조금 청청 창마그 요코즈그 뉴나 쇼르터 요코즈그 종고

무즈르라 거기 가양스타이나 조고 러츠히나 조고 아 조고 총총 강멍거 로카등 참니 도모 실라 녜 무즈르 리드나 조고 총총 시초나 영 더등 더다비 다실라 시가 망아요치르 대다나 파 아 파마등 길긴거로 남다그토니 나수 조키 띵질그 칼마시기 조 포자르짐근이나 리그시요 슈니치 조고 총총 소놈 강무글랑노 그 실라 미뚜 총총 세고는 데냐나 땅아 나총 시비가 세그 찬총니와 아주 디바 가스틱능 없이가 대릉 체트 고리오노가 나스트마라 시종하시냐나 처모르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엄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도 얼고승 차티 조버섬
0: 야 다솝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종
3: 종스타회 아피 흑진노리
4: 흑샤파 버위 덴차인
5: 네 예더 원인 간저인
4: 종보 청청토

0: 야냥이비 두구총총소 다다치 저거 산지능 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 실린야 리드나치 티바가 지크스컬음니 나스템라 망아즈가녀너 시종라 리종라 망아즈가녀너 디랑나 두구총총총마게 영 님비 쇼르데 이고즈급 정이 조랑니케 히노가 나스템라 시종 리종데 아랑그닌 코로나노가 나님그 두구총총 망아즈가냐 줄리 드나잉 두구총총도 시시엔 히노가 나스템 망아즈 조랑니케 정와이나 다중아치 나스템 망아즈 소프트가 Rītana nāshtama nyēngu chīhkāwa ngāci nāshtam gāngguanjīg wāshamta yīkūzg nyēn. Nāng gīs nāshtam tīnāng nā chasgāshē kīyōk nīlīg lāpshātta cāngma yīkūzg sāmjīg tāng. Tā nāshtam yīnā chukka shīdung rīdung shēpīhkāps cakā nyamjir. Nāng gīs nāshtam shēpīhkāps tā kīrgāsh kāchī nāngā tā stāngkhuī, lakshil, tāndalā sukwanjūtamna shīg yīkā. Ri tana tirang jina chi tipa gashchik nanga tuku chung chung chenzi ngangmu gu xie nuga nashtam arong ra rgaimu mawa gani yisigo nu lihchi nyan juir. Tuku chung chung chama gi yung tuku chung chung chenzi ngangmu gu nashtam chigishik. Chi di yanzi xil hijir chi chi chota zikshi. Di hanchi nin jina yung tuku chung chung nang gis khtam marchi gu njina juan tang yonu gu. Di hanchi nin yung di shukwa samchi yonu gu tuku chung chung chama gu po jargiman riwashi. Kyurang yika samchi yukwa da po jargimah gata po jargim gu tipa gashchikish kalamni wundu gui kamsam gu tuku chung chung manga ziga nyengi zhigna chukwa. Dana nga chi shuni arayung tang rgaimu mawa nyise gunu anahtam di shin yanyu yel.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sakstanta do paula kani nartai argamu mauni go chuni chukko so ya zi shajira chin jodar nin tsugata shelo pon long ta go ama njigtan ga nyanta chuzg shaji lucky ro do zgra ama ni ga za zitag do shagra do shanar tani ama ga zi rgon kan go ama ni lo do sin ni ma chwa taru ama ni ga za zitag do shali chikana chuzg na chwa chikana chuzg ji zinar 等你打写了送一个个家里看不下去了经常刚过过当子等你写了个经常刚过送一个多旁来看而给当子是哪里人用一样的多讲这些当而多旁来看你那当而跟某某你个去你去过所有人做这些过去我看而多旁来看家送一单做马头子等你打写了人马送一个人送当一单 亲我妈你个老东西你妈去哇大龙我妈你个咋子得到下来我你个点了他去没说说这个简直个门前掐了个简直个弄大裤头烟得就像那啥的人说一些有哪样的东西等你打有人有肯定就知道人个子哦如说了就门去搞就妈说不过你得就像那啥小老个子啊啊穿的没人穿不着大姐姐你妈这个说过个得就像那啥等你打等你打小老个 小老哥让我用的西文偷啥子当，可给马三你妈谁的？等你打玩个对打，让西文那你我当，那多都不看当，看我这一双子。等你打让小老哥打让西文那那，打让日本人的里，又可以双。阿妈，你妈过开心了，你让我可以当当啊？阿妈，你妈干那是大哥过开心当子。等你打小老哥子，阿妈，其实妈上那吃过了你。
2: 哦，妈，你个六十五个卡啥呀？都是些那啥，阿妈个你比七十个大一点，些了，阿六些了，些了，但七十个大，其实我那红那没啥个，都是些那。等你打些了，等你打些了个字，我呀是当一打，是我那那弄，打上六个人的里，那哈弄都六十个大的，妈我你个三十个大，等你打阿妈个六代，哦妈你个，哦妈你个这个弄打三万的那了。 打清到了就等，阿妈你个车子一个呢，到就下那了。行了，这个那儿到个，阿妈就不嘛那个了，就用的嘛了。你如果讲有瓜子么吃，弄大裤头烟，到就下那了，到就下当一打。行了，羊轻松的都胖了，开始给当子。等你打，是哪里？如果羊老头家吃西当一打，都胖了，肯定那当。
1: 가모마오니고 천이게 허쭈꺼사지진 로지셀코치 오카 요도 양도 팡라카 자스원이단 조마토즈 다니다 셀럽지기 소에롱종타임 칭어마니 송아즈고는 떠니오들 적당이 원이게 대한다초 목속솔기체즈그라 문찬 차득젠즈는 딱 코트엔 더 주셔나다 저거 요 체리송이다 롱거지 천마니가 허식 소저인즈 된다 셀러거지 레인 칭어마니 상아즈고노 떠니올 적당이다 엄마니 저 허소지 연도 지션을 된다 롱거지 어 저마니가 먹소죠 니 천이가 찔는 진짜야 천이가 시우나니 롱얼다 니 천이가 찔는 진짜야 더 지션을 된다 셀러거 더다 차근돌이 롱 시우나니 롱도 된다 롱 된다 롱거지 된다 롱어라 실러니가 알강고 총즈 랑고나 사캉즈고 된다 롱 라캉나나 다시 주즈가 요 된다 실러 롱거지 어루셔로 치다스 주도 초르마디라 초르고사즈 요 된다 실러 오야시르다 다시 주도 르마디 땅즈 다니다 하르카글 랑고나 자우송즈 요 자우송고 워무 지가 나마르티 지지도 된다 자우송고 워무 고용 칠랭고지다 롱거지 아루쇼로 치르마 추탐타테 포하롱호도 터세주케스콘아체라토 다니타 셀러가 터세주케스콘아체코노 남저르타 자우성거시모거르소 다니타 자우성거시모거지 심나 아아 천안리실로 먹치너즈그레 더진 다니타 요소에 자우성거시모 요소에 아르지아마 오고고 카나 셀르즈고고 티커거 삼차테 포하롱호도 터세주케스콘아체탄다 더 자우즈그실러르 카즈르 더지 샤나라 데니다 자우라 자우니 초레 마송아 실러데 칠라 호즈네 데니 롱거지 아르셔로 촌더니도 자 마송이 촌 나마송 근조야 아진 데니다 자우상 안조수고 카나 칠르즈가 빌런안자즈요 데니 자우상 안조수 키토즈간 톰부 톰보즈레 키토코토나 세츠즈간 톰부 톰보즈요 데니다 롱거셔르지 아르셔로 자우선 조수고고 카나 칠르즈가 위더난 자즈요 또 출락하스나치 어저지 칠른도스나 응어주치고 더스에머니엔즈 데니다 자우선 조수 키트즈간 톰부 톰즈레 치 키트즈난 조고지 어저지 키트곤도 톤너다고 응 홍지라 대양세머니엔 더지 데니다 조흐세츠 토함바기 정나 치 어저지 세츠도 톤너다고 응 흐세츠 토니 먼드고 응 톤니다나르 초가 대양세머니엔즈 된다 초 좀 마크 사는 거 같지 아 아 좀 마크인데 다 심게 나 따로 가는 건데 대양 설명해지 된다 실거 오야지 단다 롱오라 실니가 자우상송 자우상 고카가 칠로 칙스탄노 실로 찍는다고 어디 칠론도 스나 그거 쳤고 지나 된다 자우거 롱와지 실로 간거 쳤을 거 커지노 롱거 실로 간거 체크 칠롱에 칠로 그 챈드 메이크업스 다니다 자우고 오레브 단다 실럭히 토치난 조지 아아 기토난 토너덕가 나 홍제르지 당노 다니야 자우거지 실럭강고 쳐스실고 커지노 롱거지 실럭강고 체크히 통에 크히 토고 돈드가 메커스 다니 실럭 세트토한 바그졌다 된다 실럭거지 아아 세트난 토너덕가 나 세트 토니 만드가 나 토니다나르 초아 더지나 다니다 자우가 양정와 셔르강고 쳐득세르고 커즈노 다니다 롱거지 셔르강고 체크세트 니크세트근 돈드그 메커스 다니 셔르조마 마크 사고적당날 다니 셔르거지 아 아주마 마크인데 다심게 나 따로가로강 르즈날 다니 야 자우거지 셔르강 롱 셔르강고 양쳐득세르고 커즈노 롱거지 셔르강고 체크조마 마크 니크조마 마크 완드그 메커스 다니다 자우상거 시무 실라테 나마신탄 스타완가 자그자이송 다니다 롱거지 아루실로 쳇추타 무히 코라 나리 마흥난조 쳇추 잡드긴조야 쳇추 롱고톤스크타 고토브라타 쳇추 잡드긴조야 다니다 실르고 오야즈탄다 롱흥나오송 다니 롱거 라문카니다 제스너르타 다니 롱거지 아룬 제스너 출라카 하자용고 커즈너 다니다 디승거 나마송하다 놀라카 자용고 카즈 다니다 실러거 된다 롱거지 치모딩고노나 치롱고티라타즈노 된단 디승거 타왕 앞자고 컨데고노고 소에다 아 아가 꽝아리 고그라즈 된다 롱거지 초성어나리다 동아타 니 카르지가 당다 초년나 마르즈 다니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 형님이 두고 총총 초 공닌지나 지 두고 총총 천정 암목시 노가 나름 아롱등 어가모 마와 니세고노 네년 땅들 두고 총총 참마그 예고즈년 땅아 다니 초랑니 그영가 나름도 예고즈 실히 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층가나시죠 보우자르 용가가 세고 아리 다나치 슈닌지나 메토 어뜸과라시니 나름 유과즈가 년나 땅아 나총시비가 측은 지티 참바 리피 스카르 콩가나시 주엘

아스과가 나트그 그게 요주 아 대한진의 시바등 다르만디 인제나 그게 숑당나 그게 정마치그니 아 정하사니 아 디초니 차총지그니 고쿠니 탕체니 러갸라스과가 나트그숑 그게 멍터숑위 마초고 첨무즈그레지 담만남라 용칩진 고카자니 능기스 샤이라 드만디 고고주스 망니 뜨무즈그 리타나 네컨 중진단 우첨무즈그레지 담나 차토르나인디나 그게 특이 천점 나뜨다가 다 월음 고미 능치 차풍터 템플레바 데닝이나 그게 책가능한 디리 아름그 그게 나뜨 트그네티케리 나티테 리쇼가 고소소 참조니 도모즈 리봉쇼 종종조인 크게 선니 도모즈 버치엔지나 다 크게 노춘 팀니 소르 버근듬 종아라 영나 버근듬 라린 종아영 크게 참츠랑 징게 나티 트네땅 제와요니 도모즈 게슬 크게 링크마 므슬랑 징게 난고 니와 아데나 그게 나티 그게 나팅된 게나 트근을 메프링 저와던 양나 네브 신점 신여교니 도무즈 테나 나틱 골음 쳔무즈 그레지다나 차터나 쪼 우글음 가조 쳇스가 질다던 야조 아다 쳔마가 그게 쳇스가 너질다던 고니 타이거그 그게 인디와치노 양나 트노 너질다린 고니 아 디한천님 버츠즈비 요실라 그게 다르기 트기 대긴고니 차투르나피 크르그 차투르땅 영나 츠 차마지그 토닝 나티기 오노쳔그 단나피 르그티 이누라 영나 나파 르갸랑노 가차시 코치카위 토린무그 차석 안달이 크긴 고고니 뜨무즈 능기스 시반딩고 가짜니 뜨무즈르 디쳔그 지티진트 다솔로 마렌비 시파이나 초코 영나 시중통로 나오노 시아인데 참만제나 크르그 차토르그엔게나 네트리오먼디엔게나 디진타특실이크요카 타난 차토르 나트금 박츠즈이비 흐세르그라 영나 스티치 아 아주냐튼 아 럭실라 소파르그 티시피징 크겐 고니트무스 가슬 크게엔게나 차토르 나파 디토트 히토숑이 아 로그리트나 아 다시긴 고 크게 영국카자가 로그르 마이나 아름치 크겐 고츤데 제망아 원조니 크겐 고카인 흐사니 기나인 죽니 뜨무스 리타나 원고그라 만치치고거지타나 차토르나바디 그게 천줌 요츠르 스카미 아 다마힐런게나 처르와르데 그게 로그리에고니 도모즈 차지그디 그게 마팅게탕니 나소주 니나 천덩이즈 통주 제사비스 이르가 라스과테인주 도모인고 스케퍼가인게나 흐츠응타라 나소예고니 마츨 젠틀응 고칠만 종이 쳇데 다세미 그게 천줌 그게 딜만이니 도모즈 그게 그게 처투르게 천점도 이제나 그게 세목은 뒤진다는데 너무 흑단이임이니까 시비 난고 니와시엔디 처투르게 난데 이제는 좀 가짜니 참체리 쳄투르 랑진 그 처투르 영 그게 종니 도모스 그러나 쳄투르 랑진 키 처투르 그게 쇼늘라 쳇고 거지다나 로츠자 알레츨 친츨 시르미 년츨라 수과인 능안디 디노쳔고 아 디리젠게나 차투르나프르 돈중랑징게 차투르로 쯧징 중스노쳔게 디엔게나 타르미나파팅 영나 아 타크르게 난고니와챤노게 말라 멍테 크게 슝니 도모즈르 디당나치 디젠테 시팔라 차투르게 크겐긴을 슝 요먼디 아 다 파마이나 초코 기르긴나 초코 창마겐디 제즈 잠니 고니 도모즈르라 디첸겐 디쇼콘고메앙 요카 디첸게 파마팅 아 기르긴 창마게 로루 마림 비시파 능기 스시 중큰 것이 발라 속과 정마영 니쇼가 시가 잠니 교터다 시가 같이 능건 건 신지 리 다나치 슈니 디슨도 졸란데 같다가 아다 시스템 제일로라 시스템도 교가 노고 조금 총총 참아먹이 당디 긍지 나총 속버 같다가 골로노가 아 초능 정신 타는 종체를 머리를 홈정 등위 토식 전자 야바가 아 로주 알모 로마가 지노가 시치 화머는 바세니 아 츠치츠치옥 덴디나 참아 제일로 쓰기 좋을

샤시 초기 년비가라 영된 시집 렁초 흘러야 예등전 미도 나비 사진 지버브젠 가예정 시인저 롱스 쇼랍젤 예롱 근데 그래도 우가영제 시지 화윤 지비에라 문자 업정닉 로머른 철위익슬비 초 차츠마디 젠데 올람람 옌데 터터 청위 정마드 흑선지마롱위 디엠든 고요르셸 시제 포냐 히비 디브정더 점이 뻥버 렁치 점등지 납지미 돈 점거 슬슬고골 시후로미 렁치 초르그응오 스강티 조니 미투 신데린 시르버그미 파든 가스트브저 시비 초노 마친지 어자주 시제 딘더 가스티 요롱르골 어정처스 미아르롱 탐치르글란 빵탕서 미투 잔진기 노리 샤힐의 집이 흐트임질인지 만마르가비 갈라잉 상상주 흐토지 강거 삼비 잠등지 와르지 흐팡르 저심 마나펠 메제 샹사 접즈르 정닝비 이마르가브증 디제 파일인지 아리 형님이 두고 상상소 디츠가 강거 부자 임거 츠진데 제가 지금 유무이 제땅아 디쟁거 지수근 지나영 더따위 츠칠 제르위캅스 제즈근지 제타당나 다줄 이그니 이트무스 다나 조코총총 츠초나 영더따위 시스템 유과라데 지요나 포자 예마크자 포자 예음거 나총시베가 츠근지 티참바 리비스가 쿵그스컬럼 더질이다땡이 정말게 로엘라 리엔뉴니비 조코총총소 디츠거근거 텅디 나총시베가 슬림츠 영동츠므데 닌조그란타 다나 조코총총 청마거 가야능거 공성시 보즈거 로쇼라 영기르긴기 지그노거 리샤잉 마르질라 용주비쭈 디한신니 랑가 파사파이거 파사파이거 천능슴등제비 젠시 디한신니 응거진 다 나스템 디한신니 당회라 소과잉 정조시 개치거 다나 텅디 논전바당 좀주과 포우자 예미 좀증간 크와 타제자 히노르 초이 다스클와 시글로 스체집 다스카와 간직 체랑 소노린 친이 나솔림츠 지마그 초니 양 쳇트 규일 니쿠쿠디 모시

0: 흥티 용리에 땀스러 왕가 년코나바 통디 땀스러 왕가시비 참비능 토미 삼든등 간천 바춘시디 기름을 돕든지 땅 즉종시기시바 디직실
1: 롱이 차른고 중앙방 고선빌로 중국 공천등 어원이니 루자등 안가 코르빌루시 롬탄의 시진핑 소형연비 등 중앙의 머징 아랑상 다르차 정리 갑수 땡클시디 등용견 히천니 디르사르비 등 즉종가 랍치 조트나 서버 근데 등상 시진핑가 등즈 공비 마웅 벨숑라 트톤시 흥 선디스다와 양등즈바당 르글렌다 다르바스테니 토미 삼든당 간체 르그드시 흥 Shugu yungni tang nanshunga jinsang tomei chi yashkanda tangni, loji tang chenbudi sarji arangujin ki vzhangchin chul ngarwi yin germil shtovdinda tang. Changtar sarngir, chongki ligji tangarwujin zikshin ki namba sarwa mbapi do bashti. Chachu shuji Xi Jinping,

0: 야 신이기치 데랑 그 잔시 강터가 나와 티파르가라 잔시 강터가 뜨파 뜨터 잔다니가 야라 카터가 잔시일 야 신이기치 데랑 그 잔시 관다니 그 담시 그 조진도 견린주일 레 지난번 이거 조지이나 랑사 랑이라 지지시 주그 같이 다 고릭 송치부터 제와
1: 왜
0: 아니 이나 순이 되는 거 나들 거 응고 상당 나죠
2: 야락소 다 때랑 얼고 얼고 거 카르점 제사 사도 모르까 양사 추천 니가 따르다 쳇은 니가 상시 스테크 그만 좀 없이 뭐 샤박탐 거 하사부터 미ختم 샤산다니 대랑 악탁 그렇지만 돈나 즉스 마카차 샤고 주리 알고포 칸 코르난 캄슴 또 고주리 대랑 스티메르카나 담나 샤피 처럼 샤스여 뭐니가 블랑난 답처럼 탕안 벤시 카메라 샤츠 코마니 거트 슈크서 냠티 인로 대랑 샤르자르고 안파르냠 십 슈크서 잠보 사르타사 라침 접지 나로 니트나 하미르 쫄은 단다 인로 대랑 호브야짜 안츠 디흐탐 카르체 잠보 사르타사 데 돈나 옛나 아리야 다라니 섬촌의 손에 옛나 포동학슴 쫑아 왔다디 득슴촌 제가 딱히 제가 테롱다디 쫑아 찰카르카 알온도 우시가 접접다디 녀샤가 무짜칸도 마통 관데 Super!

저거 작은 강사 막걸 나름 대비점 저거 저리 내가 참 말미 할까 설캠 솔미 이르가 요전이 그때 컨텅 땀 그잖아 캐처 그 컨텅 찍어 잖아 매모 뭐 컨텅 약 그잖아 타타 솔 그마탑 그 하나랑 좀 이다 디 작마 좀 검도 아랑 찍이다 김 키위랑 식 예캄 부랑 베리 찌푸라

0: 친육화적 맞으나 다치 코로한다 맞으나 알레 데누가 저거 친직대 니게스브네시 말아주 직든 중화 코로와 중화한다 데나단 데스브네시나다 침즈 육화적 용조도 시비가 친데 데나 침즈 침성 육화적 용조 친라 데나라 사와 강태우거즈나 다가 공리시 누구 니라르글리와르 니 육화적 용고나 최당고 살았었다. 당시군들. 대놓고 단디 니 조신 된지나요? 전화 저거 자청 등등 용주 되시는 분 되시나. 자청 등등 용주들. 진짜고들. 대승을 대리라다 침성근 망더니다. 자완 등나 침성 침모든지. 자완 만등나 침성 침모도 용주를. 저 하나 동원이 승군이 아주고 니지 자주 니지 유과득 자주 침성 유과득 용주. 너 동호 동호도 용너. 동호 동호도 용너. 회전 조준하죠. 선바미 땅회색 운동 나라 마우승 업승 나는 살라 예탈아드. 망은 원은 나는 컨르트 르뽕아 동자오드. 다테나라테 하마송 위치가 송요나 치모스. 하망 안 받아 위치가 안 받아요나 치모스. 다뜻만 니르리바르. 데노다 침승 무슨 침승 참샤드. 단데르리바르드. 데노다 근데 저 자연신 등등 용주고 그런데 중대리니 다 침수 유과 정도. 대나 침수 유과가 전등나 네와 저와 저거 어르디 유과가 더너. 다 중은 채나라 땅회라 근데 카크라 되는 등들아 뭐 저 야르브 승라 마르브선. 알라 야르브 디와라 마르브 디와진이 중은 쳇다 챘더. 근데 이제 나다 시그 탑르트 등승 그 딘다 저 가선 괜히 걸고 조지가 나 말디 몸가 오고 뭐. 침성 잠든 용주, 라르디 잠든 용주, 침초 잠든 용주, 또 담주보라 자와 그러잖아 침성 라르리와르, 나 침성 중인 용주 자성 라르리와르, 또 누구 대수군도 내라요, 조시다 하정도 고려도, 근데 잠시 반이가 존재 나른데 송록식을 하고, 식을 하고, 감마르타크, 고름요크, 아르글름니르크. 특별히 저거 단식과 라 당연히 문제니라 다 청막이 년들 그거 엄마시 집에 그 등가는 거 다섯지 다 선박을 아까니스나 저거 혹시 놓친 직등다 농지지 심신도 제일 아직도 인도 나타나 로아 심신도 댄스 그러나 혹시 놓친 직등 Tanam tenara ta azi hnan rili shek daanar. Na tawri rachin ta mozu chizay shek gu tangzik tazana. Ta gungneishu tamshay paanigyo. Jyozhi gungwaab da kwezana. Rangsa rangyu songshu vichyo ra. Khorik songshu vichyo. Tena rangsa rangyu. La. Azo rangyu kapa yin chongshu tazi. Ngan shi shek chunar. Acho lala ga rangsa rangyu ta hantangani. Kajana hanyi kunora yonar. Rishara azo ga rangsa rangyu nda dhag matuna. Да сонцуй матуна та чүтэн саг зёны мар дина хуйз жунна чүн догын төргөндө на юуну ла ок нергенден сонжна кыргытэн сүгүн коригзок коригинде догунда кыргызнан догын төргөндөр дина ачүгөтэн сүг кыргызна шигилир ла шыңшигинэ нигеннэни ачүгө шигилиг өхчинэр динуда та чүгө коригинде шиг гачыну цамаг хиг Kori kacchi nu shi yuki go. Di nugu tatung, rila nankur samba ga, juzi kongwaab da kuzana da, rangsa rangu yura kori song shi yu tash. Di emgi da chizir zina, ta di nung tana chun dangzik ji mangbu yuk. Dangzik ji mangbu yuk. Azu karsang terang yi jina ra, sacha lala na, ta azu giju tungchikta diwa ra, di mu yosu tashi ga sangta shi nu honda zanga. Sacha lala ni, ta ji tungchikta diwa ga kori yi tara tangzik dhaktaku mekara. 또 총사스. 또니 다이수고 코리더. 아나 아초가 어르침 넉슴도 치겠송 주이지. 아초가 사사 총사도 치겠다. 걱정이지라. 어단들 갖다 지게지 단 당직지 오늘은. 아 당직지 오늘은. 어다 아초가 흩뜸을 벌슨 메라데리 롱두과 메라데리 랑가 요수군 코리. 라랑가 땡수고 그젠다다. 아다 요과즈 송주. 요과즈 쭈브주. 아드그니리주. 다시 그 갇히는 것도 진짜 삼거 아 뒤에 누구다 쓰나 조진 대형 시기다 다월 그 뒤당은 텀바 몰라 쇼그 다월 따따치 공나라 쉐쿠고 템시 바니거라 어다 쇼그 아름바 소소나 몰라다 어중름바 클름바 몰라 제크름바 잠나람 증경이 나라 따당성 그 코인데 송수위 구거드 나 어다 뜻이 그 거우치즈라 종유너 코이즈 좀나 쇼그 원치 거르기니 능나라다 초 양을 제든드 천도 시그 가챵이너 아 아주고 최송주비 준다 딱 시그 가챵는 거 던지 라 최송마 용주 야드나 사이 기와체 라 사이 기쳇드 사즈 유과즈 자사 샹사 라 아르체 늑슴 언더 탐지 보이나다 녀즈고 댄수 크모 이는 말은 알아 딱 시그 가챵는 거 던지 그래 라 누와 먹어 그 아 촌이 따라 간다고 하는 소리거든. 이놈다 아 다수가 뒤에 징그 초하게 처리나 속고 나스고 처리나 속고라. 단도들까지 세마 부중에. 너다 그러니까 니수르 뭐 그러니까 득수르 뭐도 데리니 오다 남이나라는 그 샘니지 머르지나. 맞다시 그 근데 지 개화신 부도 요처로 삼그 아다 디츠고 근근데 뭐 통통즈 셀라다 셀리 만드가 사요나 오다 공특시
1: Rehidu panamba kuni gan bastul pama ganji lakha ta nyamba chik su gogo, chapa chik thik gogo zi rang kawa ye gogo, longar jana ye gogo ka saganji gogo, omtakanji gogo dazu gishu thangma sonji nara semak chik zing gogo, ramak chik thik gogo gwarin chi ye gan lakha ina shuni gishu terang nirjik shantam girgi namba ga chwani yang ar gan nafsir laksam lakhan sonji na gishu amang chik tisab shantam bari ina gan kongga yang ta ta tang ge ndan de de jeli da tang yi yang wi chu tam khu yir gni de ge ka chen rang jin da de so su gu shu ni sha ju tu pe ji ri chang mi ga san ro
2: so rung ngun jang zhong nyam chen khang ni so rung ngun wo ke de long chen am du nyam chen khang a da ni so rung ngun wo ke ta lam jang zhong nyam chen khang se ko dong ma ma zhong jong da na se ko dong ri ni khang ते को आयार दन शिव मो वो चबक दम जी पासा जी मां लेन खन दे चबक का पु चोगिन रे नि तारवे छयु शनि रे खांदा तनि दरजे का वठ पा नाम बा ख्यान दिम गर गेगन नाम बा तामसिन रंजिक बा माथ स्तम वार नाम बा थाक्तो सोसो गन ना नाग जिक जिम बी जाची तम वार नाम बा हम जो जासी दे लग जे ख्यान दिम गर गेगन खोन नाम बा निमो गो हिबी वान वो और नॉन बुश वट सो दिन ओ द नाम बा गो Tashmondo Songshin Nga Nang Tha Tengna Di Ji Si Nga Ji Kasar Nang Nash Ji Sir Nasar Nang Nash Ji Sir Zi Manga Pshya Ki Me Ta Nyong Di Zi Kshan Nyan Na Shirga Tega Shabju Kirtang Ni Ta Tereng Ndran Kuro Sam Zir Gwa Nyan Na Ndor Na Shtangso Ki Tega Marna Chika Tamshir Ki Chod Na ta shabju yina yang riri riri shabju ji ye ji ya khada gan khongga ta shabju di chanri ta yina shabju ko thoni khere khere ji ga amsur ka ka cha me ze ji wo tari ta yina terang dan di ang rang rang da zga samlo tan son ni na che der se ko go da ye chaba ga bo ta mi wo ka tan khin ndan der ga ta na to ta o yong no ta yin Shertang tog tan di aga chigi amang chut ke chorgen rigni ge tan hui gersir ze won won dem son na Sherge tan di gan rapa gan rung che khor kong go su gan rapa manga re dan ta ni ta ba ga bo chog ba ga chog ma manga re gen de de mo gar san zgi amang chut ke chorgen rigni de mo ke yara tar hwer ge tang Taniq tamshib ba mga rih, kev chang yi. Terang kharchang ab samlop tang niyan na, saun zongum jiyo ga, chum jighir da zawa rih, tovo nuwo ta na. Ti matsat ka, solgun gyangchuk nyam chan khan ga, taniq solgun vorkad olum chan zir go na, yang taga amdu nyam chan khan, solgun vorkad chalam gyangchuk nyam chan khan, changma ga, ndem tongchin da, gyakchur ga tsar da, fiyakli mga na nuwo, ndē rāng rāng gā sīm gādāng gā tē nāmbā tā gā ndōr nā gā gī tāksīm gā ngā nī gwa chan jī gā yō zē jī wā tā yin tā nī tā shir tāng gā chī kī chō jīn gā rī nī mā ngā zī tē rāng khār sāng chī kī chāpāṁ tāt gō gā nyāmbāq sūr gō gā tī mū mā ngā 카토콤 증적적 옛날이다 냠린 거 땅니 서당 시엔나 잔차 채널이 디모옌네 나브셔거 땀셔 제교원다 양 징어치기 응어리 제서 그나니 땀셔 그 제서인데 소소라 군코랑 진 까친랑 진 노원도 창마의 실고니 대란 카르상스감 촌나 냠마가즈 그 땅 땅회 마가즈 시나 치즈 그 판토원들이 땅회 마가즈 근 잔들 이거다나 치즈 그 구거 시에너리 근데 게임선 치즈 원들이 제러 치롱오다나 마가즈가 근데 무슨 첨부 토크 맨내양 마너리 더 게임선 치아리브디나 땅회 그 게임선 마시나다나 땅식 그 저서라 런탕 요노 디 런탕 그 스타와디 마스토노 게임선 테트그너리 모마 삼노다나 테랑 Rigni gul hufso waz genna choko, chumli gul hufso waz genna choko, chukshum gul chalshi chawchuk baz genna choko, ndorna khunbo yenna, vlama yenna, o tani jigir gergin yenna, ta jigir dekhun, yerkhun, gangni yenna jigitag, ndorna mamanga kashaf shed guna, mamanga jamdag yer guna, mamanga nechad yer guna, nimu gul rang rang soso gul lirik soso dang, Tani likang soso, sadang sayana, sonzan bazi yoche, sozhu bazi yoche, di gangartar nechit gondri, nechindu tamshit kilamni gondri, martukma kyu kabdamshit sadi miyazigal husum chot chondri zegizigda, tamshit margo, yana chigitiga, yigtok tagdaq kubdam chot chondri zegiz, koymo yannari, tari, ta jig tachit tana, kochit ka jig,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네 조바나 바디나 주 되는 그 다 파마네 시퍼 로소 동이 람톤 바탕 부시 고세고는데 다 좀 봐보 그 도문이 난데 지금 저주 그 찾다 너머리 뒤오 그다 시바레리는 온차위 사운레리인비 사신 진다식 뜻답나 미도 된다식 위했을 패드숑위 시바레리는 로수근 제외인다 파미 샘크돈비 점디경인 파미랑 그 특등 그 간트 사우릉이니 소수 탑남 이거 인종시에 받은 시밤 잘룬 종위 람키 람툰 받은 부시 것이 당들 소수 그 쇼니 워트 쇼트 긴치 워키 뜻이야 망 뜻이 박슴 러브르 잡니 소수 삼토튼 조르샤 다 동물인 지나 좀 봐 보겠죠 다 시바리리인 손이나 몬차리 사운리리노 겐거 사상 처모드가 담나 메도도 모드브샤세 거지 데다나 패드숑위 시바리리인데 소수근제외노 겐거 밤이 샘히돈비 점리장인 다 혼조지나 저 시바리리가 저 양로종의 난자 그저랑은 그 시바가 그 근출이 난자 시카의 난자 다소손 손이나 다 파마그 총진이송을 다당이 랑기지 시바그 다숙 소소네 즈게즈 돈낭 요고리 쥬라 나하정가 첨부리 터설고가 딘데 그 종인된 손진아 참바 드그나다 급기억 더그 참바 동인지나 응간 망타카와 다 파마니 손진아 즈게즈 응간 망타카주 나하정가 첨부리지 딘노나 지기시오 그즈나 첨청나 시비 로자 토마 인상 파마는 시비 최근우가 길긴이인 파마 정비 시바등 냠드 랑닐은 티구 창득 동상 시비 야브르 담보실 간트 담비 파미 랑튼주 삼바 단상 올로쿠 양비 시바 계산 시탑라 데이터비 시바 가크등 차이경 람성 샘잡 게탑 점츠는 파미 뜨드 잡추르 셴이바 코티 히요베를 근만한테 크로아시코노 참반디나나 그거 겸청도 조건인 손이나 시바그 롭자 도마리 파마니 손이나 시바그 최근우그 길근디 디첸가 하마 장아즈건 손이나 시바등 냠드 다 랑일 티고 제창하던 거 그때 세고가 랑그샤와리 보노라 랑근 요순드 순드 창만지나 시바등 냠

다 티고 제청 제청 앞당에 아 시바 그거 야르다트 후타임 보이니 아 디안치니 딱 주 간트 담비 파미랑 똑고 삼바다이시 올로크이요 시바 제성이 답거지 그게 간트 단누 디안치니 그 가랑뚱고 삼바 다니 올로크이요니 너모고 시바다 제성이 답거지 파만다 장고 테스타비 시바 가크등 차이경 람성 샘잡기트 점진서들잖아 파마그 디나면 잡주리는데 그치 히오거지 다시 인데 존이나 그렇게 각각 같은 나라 디진트 그렇게 샘잔데 제리다던 샤완데 잡탑그 디점진서들잖아 파마그 디진트 로수탄고노 파만데 디잡트 디남진 아랑그 잠나 요노 너도 근데 인이나 그치 히오거드 셀고가

다우시긴 이디 파미 가이츠 시프르 년도 바당 시비 가이츠 파미 접그르시 히컨 년 히바데리스 아 하말라라 존선이나 그게 아 자친 정아르멜다 등 하마그 칸인 곳 하마그 샤누 참마 시바가 접고지 그게 시바디 가쇼요나 딜라카나 그게 안조니 요나 강에나라 더더 지가라 말다데 등 하만 존지나 아랑급 삼독다르 랑긴 조중 드그죽다르 시바디 존지나 그게 아다 훈주진 람즈지 람티나타 데리와게 숑 타르크드기주 도모크르가 차킨마가 마츠주 나다 하정 끝까지 보레스 되게 좀나 샤이야지 노파치고 노파치키고나 디나 롱운디 르그프르 마뉴르 위시바나 장은 끝까지 오르니피 다 디에는 아드가 어랑게 샤이데 요과이 마뉴르 카나자 도모이나 다 장은 끝까지 오르니 노그 겐그 디에 게츠크 마신데 계산이 주네 만평거지 다른 그래도 처스군 먹시 계산해 준대 되게 게츠 그 먹시 계산해 준대다 노파에 그때 세고가 디안체니 파마던 워트근 제와르보 용완은 나타오시인데 다 파마던 워트근 제완데 요과즈 용고나 처즈긴 고거즈나 파미 가이츠 시피 년도 봐 다 파마그 카다이나 샤이그 년난도니 시피 가이찬디 파미 흐츠브거시 히흥 년히 바데 다 샤이그 갑다즈기 가짜즈 샤나라 디 캠덕근년 데즈게즈 츠브크리 디주다 하정가 챔버 토마토주 챔덕돈 손제 샤이그 가즈지그나 갑다즈기나 데서우 마니니 르퍼드 추다 샤이즈가 지 가짜 망아 고노 마르세고는 란다 양나 그게 샤이즈가 마르가 간시 뜨뜨 제이세고는 란다 너무 그게 주 츠츠코탕나 디겐튼 초아그 초나가 니누 그 가짜 망아즈그 다 샤이그 그거 가짜 샤이촌데 차크리 양나 삼루탄 존데 차크리 시판 손지나라 다 나샤이인 렌도 아 정아라 히는 말렌도 랑가 아파 아마라 더그 샤누 창마탄데 있는도 랑기 게츠크 삼루 창아라 미니 아 너무 저기 티켄 그게 샤인데 손지나라 총진이 좀다 당 그게 당간 그때 더 럭버드기 지낸 생 호마나 기든 카다이고노 데빈트 그게 겸성수 능내라 되게 지금 간 크르즈가 총총리 입시 다코인주기나 돈드 너무 감오즈 만드나 초인 세고는 잔다 너 중간 크린 세고는 잔다 리카즈 인지나라 되게 냠구이 그게 손지나라 다 시파딘 손지나라 아 다 겸성 그 능한테나 진간 크르즈게리 요니 리카즈게리 요니 너무리 주다 하정 그 같이 버려라

Tani Tiyarangka Tsumikindaga Tsambar Ngao Moinjina Nilig Shatsil Nyung Takhtungwa Ta Nilig Manga Manga Shakamandgiju Shibande Ndinana Nilig Shatsil Nyung Takhtungwa Dazukunana Shagu Shaku Gizana Shibi Gortub Tang Tsui Nyamnyungna Ma Darmir Ma Dovi Gatig Nilig Chimbo Shang Shang Shana Pachirni Bajang Ma Tunsi Pama Rigba Chen Daki Shibar Lagalinki Tuni Nyamsi Nyung Tanjig Bari Нейлігдан дамбір жабаны, нейлігдан дамбір шабалі лғбір гайчеву. Найтүндан чайды шэнжамдан замның жаг намжиргі шибір кабда яғбу шэй гейла шибадан ланды найтүндах жүшэгу гэзі. Та нейлігд шайцыл нюндах дунгасай гунун динагна чайгу шайгу гэзіна. Шибаг гуртубдан цуаг нямнюнда мадарма, Мату ногу шченг, лападагар га шайи га самлу инанда, лапай инанда, нихи инанда, йоцл, харге, та чонса на нюмлаг джегу ногу шченг, ня дарманди мату гази хуинжу я чамдаг, та чамдаг хамар ган сонжинара, чу шипа га самлу тан, ницл тан, харга таншугла сухвата, та чуран га самлу га, ня дармаз га, нямнюнте мату ногу шченг, Кәді ғанелігі чен бұл жаң-жаң шайна пайчар не бачиан ма түнгіз. Та хуэнжу жина чи ран-ранг жан-цул, ран-ранг хицл тарды. Та шипа ғы самлу де мафтана дайдан айчы. Ғанелігі чен бұл, ғанелігі жаң-жаң тамо шайна пайчар не бачиан ма түнгіз. Пама аргба чен тагы шипар лғылинг чуани ямсан юнтан чик. Та пама цгэзг чиг шиг тавлам чен, тавлам юкуа чен. Шипа анда шчун хийн инда мугу кэрг пама аргба чен тагы шазгэ гэзна шипа анди лғылинг чуани ямсан юнг чик. Та маңа зг чиг, нэлг маңа дг шагин дгэрг шайиди лғылинг чуани та ямсан юнг чик чун. Та ачанг гачан борэс. Нэлг дан адамбар джапаны Джапаны нейлігдан дамбір шапалі лағбір кәші әгізі. Нейлігдан дамбір джабжу үнді дұғын дейді та, кіргі нейлігдан дамбір шайчу дейді на шақта кәші әгізі та, қызуғы кіргі нямнюң ұра лғылингі чуыны хиғын жүнді та ачанғы кәші әмбір дасығуға. Анайтүндан чайды шэнжамдан замнын кег намжиргі шипар кавда яғбу шегейла шипадан ландыг найтүндах жүшегуасы. Chema chonsum kanzgar chay sonara kirge rangi lholawai da tangi chamdagzgan sonjinara ta shipati tsamni rangi lholawab deyaw digi tamayi la da tangi khchar jinanra, digi jinanra dhamumayi da tangi anaytuntag ngowu la suqwada shipati xaishili di da tangi da shipati lhanta anaytuntag chayichu shipati lhanta sekunu deyizgizgizg nyanjir yonu ta khunshugjina anaytuntag tiktangara ta rangi sonu da tangi shipati Чаджичангара ячами шипатан лантерама наранг нисчипу сонга натун тхчу ячанданда дамо мэй дайтан та кэрге натун чадгшонтанара шипатан ланта натун та тхчули нада шипатага натун тхчу яку нугу корам джигнди дага жаскин ласуқаты маңазы хитам нугу чанга шипатан ланта натун кангзгин нара тхчу ячу та хачанга гачан бори Tani tenang ge zomi ge chamba tukwa mungi na ar ngipu gu shiarga nyong tahtungwa. Ar ngipu gu shiarga nyong tahtungwa se gu dinana chaga ziyo kizna. Pama mungpo she ki jembar ar ngipu she ni shipi lho zhong yagpo she par shiarga terwa amur kichag nam shen yo. Yenang ar ngipu shiarga terwi tab tsali ugaivra shio paate shipi nsarlong la pamba mil. Pami Sambi shiarga mangta terwa tang, ngiyu shiarga tirin kiyur shiini, tsaytik lagpar nzingu gus. Ngiyu shiarga terwi ganta tang nang, shiarga terwi shiabchula nyamjuk shi gipali, diin jingdi man. Tarung nyamjuk gipana, gati kiyu langtse ngipar lagtuktan bib gus. Shibari dina, temung mayin ba shiinbi, pami shibi lagchir tahi gila, di ngali lagwashik tanjirur arugundag shi gu gus. Tērāng qīn tāngjī qī tāmbā, tāmbā tīkwā mūndī nāng nā, ngī pū gu shiār gā nyōng tāt tīr kūk, nyōng tāt tōng kūk nā chit gī kūk zi nā, tā hāmā māngā zi gān tsōn jī nā jīn tā kīr gī, ngī wī ndō shiān nī tāy tāng tā, shiā yā lōb zhōng yu qāyā kīn jī jū, shiā wā yu qāyā lī kīn jī jū, ndā sō sō jī nā kīr gī, tā ngī pū ndō shiān nī tāy tāng tā, shiā yī ndī kīr gī kīch gī kūk gī zi, yī nāng, ngī pū gu shiār gā tīr wī tāb tsā lī guā sō nā,
그게 시바금 살롱데 반바 메크 점진 쓰더라잖아 권조진의 그죠 아 샤이즈가 아 다소소던 거네 인난자 대한신이 그렇게 샤이즈가 리샤한다 건지 거네 인난자 다 요새고 그렇게 지리샤 티랑이 존다 뜻을 거는 자자 양나 지 소중시라 니 저 지뉴세 거는 자자 그래서 그 지금 살리 가위야나 라는 그 그거 아 다 환줄 그 차트다 다 샤이즈가 지뉴나 샤이즈 그 차트니 지뉴 좀 말도 영 데리 차등 관리다 등 그렇게 뉴체 뭐라 또 뭐 메뉴죠. 더 먹으지지 곰신데 로코먼지 준다다. 하장 그까신 뭐 대한치니 그렇게 흑조 인지나라 샤이데 샤르가타 테르고르 사토 그렇게 테르히니 대한치니 그렇게 군주진나 리샤한다고 티아랑 이오니 니스티르고니 테르치니 니스티르고니 카마드 테르고니 로브종에 코티아라 테 카마 테르고니 니오니 테르고니 더 뭐이나 다 샤이데 그 삼로그라 카니라 로브종에 코노토 파마던 길긴라 속아가 지금 채트인 칸란다 너무 그 삼도 지금 문제가 됐던 아다 로브종의 코너라 리시안드고 노라 더소소조 샤이야랑랑 그 돈드게 노다 그렇게 샤이야 희그지 기다리 삼로글라카니 대준다 하청 그 가셴보리 대한진이 그게 당에 보고 샤르간데 망아테르주라니 하만데 촌이나 삼비 샤르가타 망타테르고 그니우 샤르가텐 쿠프르시니 차티 라콘진고다 니우 샤르간데 테나라 그게 테르히죠 테르주데 그게 차티즈고는데 따따 참마가 파마가 희고 그때세고가 아니 보 샤르가테르 간타당난 샤르가테르 샤프줄라 냠죽기 빨리 디인진디먼스 다 혼조진 샤르가테르고노고 샤프치티 냠죽고다 치가테르고나 샤이테르 그게 샤르가테르고노 치가테르고노 테르고노 점친테 희기지 데이테르죠 다른 키게 로브종의 고게야지 리샨르고게야지 너무 그땅이 샤르가테르고노도 멤버 그게 샤르가타 멕시코 치가테르고나 혼조진 로브종디 겐테 이고 리샤르 디겐트르고그라 다층 아멕시크 그게 샤르가드 쳇가티르고나 디그 염센트 그게 희긴지 좋다 다층 그 같이 버츠고가 디 한신이 딱 그쇼 헌조제 디겐트 냠주고 이거는 그거노 다샤이티 그게 지 고역 주차라잖아 야나 샤이티 지 샤와리 지 접주고 챘라 지치시라는 강이 존니기 세곤전다 디 초드긴 주치겔라 당산인 간니겔라 당세곤전다 지 돈더 마리 키블랑 돈더 키블랑노트 다 디자트 드마트 대나영 마샤그트세고 같이 그 조아 그 돈도 망아 킬랑 테랑 드샤톤 나카초 주게라 테랑 혼자이키 로존 톱존시 나 회차티 드시라 나카 주기 이진 티 돈도 드 킬랑 산이 타다 마르디나 디긴 테랑 그 하마트 말름니 양나 디 예치메니 도모스 고원조 디젠 그 다 가티 킬랑 탄드기나 니퍼트 르글란난 뎁고가 드세고가 아니 지금도 시바리리는 태몽 마인바시기 누구시겐가 밤이 시비 르그치르다 히기라 땡할리 르그바시기 던지르 롱드기고 샤인디 손지나 그쵸 그쵸 레리인지나라 소소응이 테나 태몽 마인바 그게 자체리온 샤이레린 손지나 다 권조지나 그쵸 하마란 손지나 랑랑게 샤이디라가 일마참 다 소중한 마샤기 소중한 마샤다나다 잠바 카츠나다 지금 사나라 혼조지나 그래도 역시 사는 자자 그거스터나 차지 잠바요나라 다 들까지 그 삼문죠 내년 지금 밤하르다 주요 그냥 그렇게 샤이 그래도 랑스터나 차지 찾기요나 차지 덕조인이 조리 차지 덕조이다 등 샤이들 호소던 중도다 하장 그 같이 한번이 그냥 그렇게 샤이 호소던 걸 찾아라요 또 그렇게 지금 소피크 샤워 요출리 요래처럼 그렇게 샤이 그래도 랑스터나 차지 강요 그 뜻 zongadaytangi shayi di topayi jura da zota tsige tsige hachang kaka chenpo di jang kirgi shayi sosoonde jiga temung mayin no ki chachi ryo no ki jang pamaga shayi kirgi temung mayin bi chachi da xtig sa zongi daytangi da shayi di loso jiga junda da hachang kaka chenpo rsi kuk hali jopana batina terangga len tsendi nang kichi dandi pamana shibar losu tongwi lamtun ba dangpub she goa se gono zom yindan nga kodwi jawi daga tsamba sosu ndaga chi ne mara chik dini songna dina di dino go gorm go chundani hamar ka zon chonja ranga shayi di losu chiki tango nina di gint nyamjogra tohnang igo sa gandari yo nina da sosu ngi tazo zga zga ranga nyamjogra tohnang di yechu da hachang ga gachin bori
레디는 다양 디투건 그대는 그 렌츠는 내가 참바 동원도 제리식 참이라 쇼네기 주 되는 그 참바 아니 완전한 식주일.

0: 탕카르크나
1: 탕카르크나 르나그나그즈 르즈그 라와스
0: 아리 제제제제 이게 티노다
1: 이게 티노 아라 아
0: 인카즈데
1: 아리 다 이게 티노 지나마지나 아 그렇게 회차긍오 얘기라 아 더가 로파포라 트카레라
0: 어디
1: 회차긍오 얘기라 음 야 저와 딜렌탐노 하장드기 야 저와 니오문인고
0: 야
1: 저와 니오무도고 슬랑니월이 총홍보가 징아치거라 절레테욕 다디진트 조선진 총홍보 조교지레란 초소그레 모초
0: 아래라
1: 디나 총홍보라 된 조교요처 디타나기초 총홍보니 선진한 총은 그 그게 익거그니 가친스가라리 아더니 슬랑란더니 양 익거로 모 손나 그게 아다 그게 징아치글라 속안데 와터절레 참모드기오노 데라히고가 징히코레라 야, 디나타 사랑니 총은 보고 진아 찍고 왔는데 실례돼요, 그.
0: 이번에 실례 결혼 앞 중에 앞뒤로 돈 나만나.
1: 아르.
0: 같이 이제 그 어떤 영능 톨릭을.
1: 아리, 아리 디란트노 하장들 그다. 그 진아 찍는데 손진아 사랑니 진아 찍고 왔는데 실례 결혼 앞 중에 앞뒤로 이다 그렇게 그냥 진아 찍다 도둑다 세고가. 아리. 야 저학 삼바모드군이 저 땅휘코니 저아진다고
0: 야
1: 땅휘즈가 사무즈가 니가 특근 한만이가 니실 지만이가 시작했이고
0: 야야
1: 어 하르제모 와라 쳇다세가 더그 특근 지마치게 갖고 난득 하르제모 와라 쳇
0: 능 한니 와라 쫄만
1: 다 아리 하르제모 와라 쳇만자 능 한니 와라 쫄만자 다세가 Hongin tsika yangshil tase ga tagi tsikangji ma?
0: Mongin tsamba ontsukin.
1: Nari, mongin, ta oli, ta rumas tsamba nitak zora sik. Mongin tsamba nitak zora sik. Ri, lantam no hachang jika towa, samba moyang lantam no hachang jika. Ya, towa zhuwa ngawa ni gari, ta nda niga khari siya tongra, chobshar ga ng tong lin ju te shiga tkache nin ju ka. Ya tani rigni khivshak ko ni towa zang dago.
0: Oh, ya, ya.
1: Ngoynji gar ngawo ga nang ga po ga yegi kang ra?
0: Ngoynji ngawo ga nang ga po ga yegi.
1: Ngoynji ngawo ki ga zi?
0: Katawa ma ang ngoynji.
1: Katawa sa... Katawa ma ang ngoynji. Tani, ti nang ga ta po ga yegi kang ra?

0: 잠릉 르그빈 과영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치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咱这边比人困住不难吧，切出的没呢。当地啊，郎中咱们人间这边来吃，能俺吃吃难不啦？中华他后来讲这些比，咱们几十级别中，中能是比个那种，啊，东汉没比改进西夏吧这个说西吧，门特的统计硬比，切起第三本，人家试试。
3: Yung ma jir da jir dap shi jir le ya. Yung ta ni ya la taq zi za na. Di ka rung kwa la ban da jing da ya. Dar gi lung nga mi ta pa kubri. Di so.

东东冷你个二姐把记得呀 타르칼리와타마님리네야 타쿠와동롱아르기치에치와 타송이과자리 트지가덕친찰리니와 돕니 담우쪽고가 식당코라 정내바시 셰브지시오랑데

0: 당근 이메탄 알라마 환이 스칸총리 엔덴서영 샤스가니가 적바 칩스니가 아가타 제스소 로지 모요크라 단다 잠즈기 마스투군디라카 꿀메크 탈 사토 필롱 탐치고 다 공총 홈보스군노 더 식능 초가 온소다 엔담 카키질크 롱츠고다 아르자브르이니 아르자스트 능나 총다가 화사데 그니 파리
1: 시덴치 산콘족 보나바 당대야 랑종 장능 아르젠치치 비레친 스통츠므데니 주 레첸데 좀직 바스단진 추등 좀진 간크르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스단진 추 제치우 스타클바 아근트 체릉 등 손마른 치는 니인 체체 넴버 과친치 다데무시

0: 해야지.
1: 하루에 하루에 공파데 먹어 주네 나 던당아 하루가 처럼 밥 사고 요나리 밥주인 하루에 자주고 찰까 날 중원주인 하루에 디칼 먹어 하루에 잠깐 감도고 술다 다니고니 하루에 즐거워 먹고 심가 낙지송이 하루에 데카르고 주네 나톤당아 하루에 곤조고 하루에 도녀하고 아치다 나 꾸짖네

하롱을 고충도 고 잠게 나 추이는 곳 하루 주주 잠버고 니게 리즈르고 하롱을 마음 모고 하루 안고도 통한 적은 초대량 들고 하루에 가마 끌고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생일인 경 공감사 샴라 선교를 냠다리 선수위 탱디 선교를 기능 된소니
2: 삼루사베 양람사바르 니지치 제발레 제주 총재 송세 치료타 뷰세 리소단회 열두 변조를 축제 퇴부 중과 세바 수규고르타
1: 규남진 기로 교리기 총세 균용의 다르게라 군디동의 고로
2: 예동이 슈저주류 신진기 아시아타 시리자주심의 변조를 냠레 지수기 우소기 개린타 처지레 둘라 구디 대부동심의 고로
1: 콜롬비아 선유림부 듄상아 개바타 미갸라 길람도 쇼르베 고르소이
2: 샘라팅디 선유리진낭 튜슈브진남세로나
1: 디글레군에 베베네스 제주니 망주디기단 저워여바타 제주기 레리티동라 쇼겐티비 교진 변조 코르교 야고타 남고갸시르 동베 탐지치서 개진식히 지급조지 시진핑키 제주 뉴버 치료 동화타 제주 샤겐 렉소 동화 제주 넘버 서트 제제니 제주 이 명의배 돕슈 뒨비 강리 치구시 대낭유 달루야카라 개용 산에 가도 제주 지슈 하장 신부유 강지 달수 제주 균퇴왕 추도 신부타 링네타 유고르 냠지 딩섭 제니 제주 이 넘버 서버 뒨바타 제주 이 레남 서버 기신 제주티 랑게 변조기 난기 구슈 균세 메바르 치료 조베 수행염 딘베 뒤리식도 교류 我家日月头土恰律体心热不土云南普二一四毛区异乡种蝶给恰路图书康熙图与公瓦区牛力勤年

0: 진라와르 규티 차제바 단념토 차루스여바 인지타 차토베 락제 로종 제조고마세 보아르 차루토베 리림라 따고르 제조라 차수의 냠네 낭웨스 쇼쇼 소강키 경고르와 주웨이 야르케 공신수 유고와르 닐렌쇼세 체제르 파르송시 주유 야가디르 총셉도 심주 롭총기 유고르타 추람도 사유유고로 재미변주로서 레남나소기 열두 제주기 군위사바 구비치니 망기 유고르 제주기 레남 표승소소 당규범하세 망수 내상타 개된 튼제 진성소기 레리 망부 폐기 조교로 구지도피 제주니 변주로 판유조비 눈도타 구슈조인 지켜주지 시진핑기 난구탄 학바르토 제주기 현재 경료로 커섭진대 난구디니 변주로 판유라 구지지비 구슈조타 딩도 댐부식도 교로와 지구의시 내려당규 내도 니슈류의 개용 속진이 기신 지켜주지 시진핑기 시주기 총도로 쇼켄 변주 리리기 우유라 지구로 능급 중교라 카초급 안수의 개난기 구고 공주티 공백기 통매규론타 털도 긴밀변도 진리에 난괴 말라 차산식 경유로 준괴시 내진낭규 지켜주지 이수두낭배 가져다라 랑계기 제주기 공백춘이타 뒤림정신기 캐주단 뒤니에 제주기 주부시 균퇴왕 리교르타 인부르 제디 제주 판륜기 발동사바 균세 매발되기 급숨추섭계비에 지마롱예기 매도나기의 자기의 레라상위 최고신이 병원에 내도니서주류 비진야다증비 롱예가뇨 투신티 야르게 공신시부를 캡휴 비진총기르기 계세응알자링타 추공연부디 란서강원소수 통야롱예팅업중가숨삼대바타 롱예다와타 송두 릭내유구로 무미릭내슈샤냠내소 남아제주지단라 갸기당규 北京中给了农业局局长何志金启，农业他念土，越过的中他，农业他念土，新界沙巴，农业他念土，从对过的话，等同农业他念土，针对了到我手机，农业女性被结果日本人不拒，农业巴西的电别变成了关帝东新月，结果别人场面没到那给价格巴西去呢，从看给控制局别使用龙数去处于，来的急他呢，来的给他的些不他了。 열두 뒤에 제주기 남부사바 경유롱의 교류 중에 냠내타의 협수녀와의 폐초 사바라 교류 간수 동황기 인내 등공기 상자를 띠니 체미 제주 남부 균투 표송 소수 당규 조규 최도 롱동 개와 시바 캐주수 시비 대비 첩둔 교수의 동황 라리안 개와 시바티 년지기 첩둔 팀장 망슈 팀 주지 바로 망도 신유 동황 라리안 개와 시비 총리를 부지급 진열 순바 량용기 敦煌给你们努别退去中期为场面明沙之后他养了莫高车部给建中亏库尔萨基安全国门车顶了四百的票据安全国门呀车顶厅长忙度当天越过为车顶及国库公给越级送去成绩了这给你不听别话这就天人力给那么三百公约陕西西安汤前辈三百冲突
1: 唐前辈有志者呀，识别MR娘系木村南北娘连南站机，越过完明月系的一万个月。越过完南唐吉勒吉日暮瓦系的九年，那位人呀，宁归他，有些拉索索，丢个南土九层修不他，最终归给前些阶段娘连接修个月。西安给前些参与公司开个门，积极经营了王一人机，南站的参与娘连谈，咱不约吧，别呢。 都是孔明陆军把握他，等同唐前辈西施重建的基，中美措施拉索切巴都不是。亚尔克空先生，追军七七的把握他，安全信用给从业的拥抱不加，加上你兄弟送就把了帕尔越级送去。此类结果个不杀不杀，在距离孙秀杰，也对提的，三年卡基三百九十五，每个月六百五吨现金，在距离那么杀不他，连那么杀不，毕业杀不借一身钱的。 南国派别军队杀吧，军械没把了，军容进的，空皮给孙秀杀吧，准备起行去。从军部出门的科尔局他，在军地司司长杨武义，俺去接到忙不严的送你，使用武器在军出的动画谈，在军给雷利杀吧他，连南杀吧，比杀吧接给，随到地主也不接的，从列他越过了人类绿色地毯前，娘子给在军那把说别些语。
2: 시송례례기 뷰티 공필라 군대 당내 냠지 사르뒤기 레남 카직 등 유지송유 디글레 군내 비외 내추 talo ni longa singe chakui chungai pe gusu

0: 더블이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히 텐디 레젠 키 낭튜엔 존니
6: 阿弗里克塔中科拉当吉提科拉西皮米特瑞女皮克塔居地了染地切别国塔国一顿克奇给及吞炼染料库库推木托对别国怎么连苏俊给斯比金列怎么连奇继续通突别国中国球奇阿里人俄国其特色序列大大继续当于别国
5: 中科尔马教级别不大对贴青云别区电托亚不用球规定动物要过所行下面听地里层期能团西部城南三热纳年冬你是这处落你中科龙安县军别古措落实中科龙安县军别恰贵在年那米特人女通论期恰去巧用年拉达其规路卡塞顿不堂车 계급卡계급안수비미터브링뉴주경중시조교로구디당티왕차자념타편수이치내가망화니편냠개제키콜레지뷰미터브링뉴기고예쿠류투모토준티콜레지뷰로조계급기미터브링뉴기뉴부조경라쇼능가결갭결치구시내세나유 테니 아프리카링키 계급소 점리용기 로초변조원센러츠나 투모메인피 투인인덴부시시 투인신뷰나 노브초키 조균첸제게스동피 수치치피 중콩미부타 人空托维兰丘奇皮盖卓新皮边疆温泉所有奇皮阿弗里克甘斯奇莫尔给特别会

0: 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接下来请不二
1: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야 랑고랑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케니 이와치나 퉁궁양갸르 피쉐동토
2: 기고체제 롱주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여시
0: 디타니 퉤탄 남부군도 도낭 차구비 정화시킨
1: 류종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탄기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